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welcome to Dynamo Soup. We have 태훈 junior in the studio. 인사해주세요.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0: 네.
2: Okay, so there was something that I needed to clarify during when I walked into the studio. 태훈 clarified it, but I need to clarify it again. 태훈 씨 지금 일부부터 팬분들이
0: 네.
2: 프사인 거죠? 지금 몇 주 전에
0: 네,
2: 사람이
0: 맞아요.
2: 뽑아가지고 부은 사진을 했는데 뭐 오늘까지만 해놓으실 거라는 막 얘기가 있고 막 이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제 보통 라디오 스케줄을 하고 셀카를 찍다 보니까 라디오 다음에 프사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딱 하루 정도 즐기시라고 사랑니 뽑고 나서 부은 얼굴을 부산했습니다.
2: Okay. So apparently, for those of you who did not know the explanation behind it, he got his wisdom teeth taken out and his face was pretty swollen. And so just for fun, for about a day, he has his portfolio picture, profile picture changed to that with his face being a little swollen.
0: 네.
2: 아팠죠?
0: 너무 위에는 안 아프다고 해서 양쪽 두 개를 뽑았는데 아래는 안 뽑으려고요. 아니 여기 너무 부어가지고 저희 할머니랑 아빠가 보셨는데 누구한테 맞고 다니면 안 된다고.
2: 오케이. 아니 이게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알거든요 그 고통을. 네. 빼본 사람 그리고 좀 힘들게 뽑힌 분들이 아마 더 느낄 거예요. 네. 이게 쏙 빠지시는 분들 있고 진짜 좀 의사분들도 이렇게 약간 좀 힘을 주어서 네, 뭐 이렇게 막 땡기고 막 이러면 멍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So he got his wisdom teeth taken out and he got so swollen that even his grandparents, his grandma and his dad were just like, you're not supposed to get, you know, beat up around it. He was teasing him about it. But yeah, it was a very painful experience. He ended up getting both of his upper wisdom teeth taken out. And he's like, I'm not going to take my bottoms one now. No, no, thank you. 준혁 씨는 사랑니. 됐어요.
3: 아니요, 저는 사랑니 안 뽑았습니다.
2: 아직 안 뽑았어요?
3: 네.
2: 저도 거의 한 20대 중반 때 슬슬 이렇게 좀 그랬다가
0: 네.
2: 거의 20대 후반쯤에 거의 다 뺐던 것 같아요. 갑자기.
0: 아프셨어요?
2: 위에는 예쁘게 났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는 교정은 해놨던 게 있었으니까
0: 네.
2: 이거를 두면 움직일 거라서 그냥 일부러 이쁘게 난 김에 그냥 일자로 뽑았고 밑에가 문제였어요. 둘 다 제 치아를 보고 누워있는 네네네. 상황이었는데
0: 네.
2: 하나씩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와서
0: 다행이네요.
2: 한 반쯤 나왔을 때 양쪽을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째고 빼긴 했는데 얘네가 누워있었던 애들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저도 여기 멍들고 붓고 뭐 그러긴 했는데 위는 다행히 안 아프긴 했어요.
0: 그래도 아래가 다행히 나왔네요. 저도 양쪽 다 매복이거든요.
2: 두다 보면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0: 처음에 딱 이제 찍잖아요.
1: 네.
0: 찍어서 봤을 때 너무 짜증나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다가 두 개가 이렇게 짜증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 너무 짜증나게 생겼다고.
1: 그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더 짜증나요. 왜냐면
0: 아,
1: 얹혀져 이게 이렇게 이쁜 야 치아에 이렇게 막
0: 네네네,
1: 갑자기 막 올라가 있고 막 밀고
0: 막.
1: 있는 거 보이고 막 어쩌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되게 좀 짜증나게 생겼어요.
0: 근데 네, 어 그거는 못 뽑을 것 같더라고요.
1: Okay, 네. So he, I did end up thankfully having my upper molars coming out, like my wisdom teeth coming out, just nice and straight, and so they just had to remove them. But my bottoms were laying towards my teeth, and so as they were coming out, like thankfully they came out one by one, so I was able to take them out about like halfway while they were up. But yeah, sounds like if you look at my X-rays, like mine look exactly like yours. They're looking at my teeth now. It's just it's so annoying because my teeth are nice and pretty, and then they have two wisdom teeth that are just like sitting there. So yeah, that is something. 근데 이걸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0: 아마 한 번씩 찍어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네.
1: 지금 많은 분들이 응 아프겠다.
0: 지금 괜찮습니다. 네, okay, 멀쩡해져서.
1: So yeah, he feels better.
0: Yeah.
1: So it seems that he did go through a little ordeal in that time. 준혁 씨는 잘 지냈어요? 사랑 입었고.
2: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1: Okay, so he's been well in the time that Taeyeon took his wisdom teeth out.
0: Yeah, teeth
1: and
0: talk.
1: Yeah, teeth talk. It looks like we are yes wearing the same color. Mm-hmm. 저랑 태연 씨 지금 오늘 색깔이 좀 비슷하게 입고 있긴 한데 심지어 네. 저는 오늘 속 티셔츠도 흰색을 입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안 그랬었으면 되게 좀 통일성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올걸.
0: 근데 여기 중에 바지 검은색이
1: 검은색이야?
0: 입었기 때문에
1: 그럼 됐네. 네. So he's wearing black pants. I was gonna wear a white shirt underneath, but I couldn't find one, so I ended up wearing a black one. But he's wearing black pants, so we kind of match today. We do.
2: Yeah.
1: All right. Now we've got some fun stories for our Taenamu soup. But for anybody who has listened here for the very first time, Taeyeon's gonna tell us what Taenamu soup is all about.
0: Yep.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truth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2: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e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1: Yes. Okay. So we have for Balance Soup, we've got two stories that our listeners have sent in that kind of have the same vibe going on. And they're a little bit lighter in the concern department. So Taeyeon's going to give us our first story.
0: 평소 자주 가던 단골 밥집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바빠서 못 가다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절 보더니 사장님이 대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요즘 딴 데 가세요? 이러시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우물쭈물 얼버무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에요. 엄마가 해준 집밥 같아서 자취생으로선 참 좋은 식당이었는데 그날 사장님의 태도 때문에 정이 확 떨어졌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 식당 계속 가실 것 같나요? 아니면 손절?
1: Okay.
0: Yeah, there's this place I used to go to all the time. I hadn't been able to visit for a while because I was so busy, but I finally went back the other day. As soon as the owner saw me, she suddenly blurted out, Why has it been so long? Are you eating somewhere else these days? I was completely taken aback in the moment, so I just mumbled something and brushed it off. But now I'm stressing over what to do next. As someone living alone, I really love the place because the food tasted just like a home-cooked meal from my mom. But after the owner's attitude that day, I was completely turned off. What would you guys do? Would you keep going to this restaurant or would you cut it off?
2: 근데
0: 저도 이런 게 조금 저한테도 민감해서

0: 오, 진짜요?
1: 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서비 뭔가 제가 이제 소비를 하고
0: 그쵸?
1: 어떤 저의 그런 욕구 뭐 먹는 것도 욕구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전좀 민감해요.
0: 오!
1: 네. 그래서 뭔가 한번 이제 뭐 사람마다 선택이겠지만 제가 한번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0: 네.
1: 이제 잘안 갑니다. 네.
0: 어.
1: 그래서 사실 다른 식당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겠죠. 뭐 가격, 그리고 뭐 메뉴, 그리고
0: 그쵸.
1: 시간대, 뭐 이런 걸다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뭔가 저는 제가 불편함을 한번 느끼는 순간 이제 사실 좀 거리를
0: Okay.
1: 둡니다. 네.
0: So yeah, Teo says that for him, if I'm gonna be using my money in a particular organization, whether for buying something or to, you know, eat something or whatnot, if I the moment that I find myself uncomfortable, then I'm gonna be turned off with the entire experience. So for him, he's also understands where this listener is coming from. Chunhyuk, what about you?
2: 뭐 저는 사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될것 같긴 한데 좀더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뭔가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막 서빙이든 뭐 음식을 해주는 거든 뭔가 계속 되게 불친절하게 했으면 저는 솔직히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0: 오케이.
2: 그냥 뭐 오랜만에 왔을 때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뭐 요즘 딴데 가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좀 위트 있는 장난 정도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해서
0: 오케이.
2: 뭐 그냥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안 좋은 의도는 아니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 오케이. So he says that just the line that the owner said, though could be perceived as uncomfortable, he feels it probably wasn't the intent. But if the service changed because of this, so if it was followed up with something that also included that, I think this could also be a problem as well, which she agrees to.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 딴데 가세요 이렇게 이건 일단은 물어보는 거는 그 단어 선택을 잘못하시긴 하셨는데 분명히 그 애정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기는
1: 그렇죠.
0: 해요.
1: 사실 스몰 토크 한다는 것
0: 스몰 토크
1: 자체가
0: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이제 손님을 기억을 하고 약간 좀 장난스럽게 서운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나도 당신을 뭐 보고 싶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2: 그렇죠.
0: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거는
1: 뭔가 다른
0: 맞아요.
1: 불편함을
0: 그러니까 다른 불편함이 플러스 알파가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날 약간 시작점이
1: 요
0: 요
1: 멘트였던
0: 멘트여서
1: 네.
0: 그냥 그거에 좀 너무 집중을 하면서 더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더 그렇게
1: 그렇죠.
0: 받아들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So I don't think that, obviously, I feel that this owner, I agree with Chunhyuk on the fact that I don't think that they meant this to be offensive in any way or to make the customer feel uncomfortable. But the wording was definitely off. Like, the owner could have definitely picked a better way to ask, like, how have you been? But I feel that this would definitely be a trigger, but I feel that there was probably more that our listener is not telling us of why it was uncomfortable for them to not go back.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네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알아봐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단골일 때 내가 혼자 단골이라고 인지하는 거랑 진짜 사장님이랑 소통을 해서 단골이랑,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이랑 친해서
1: 네.
0: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왔어요 이러면 약간 양쪽으로 이게 단골인 느낌이 드는데
1: 네네.
0: 그냥 나는 정말 조용히 혼자서 밥을 먹고 누구한테 튀고 싶지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야 그러면 잠깐만 나
1: 그럴 수
0: 여기
1: 있죠.
0: 자주 오는 거 알고 뭐야
1: 그럴 수 있죠. 그쵸.
0: 그럼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일리 있네요 So one of the
1: 그렇네요.
0: listeners saying that but It could be a little burdensome, and I can understand where they're coming from. So let's say, like, if you become a regular at a restaurant, you normally kind of get close with the guys, the working there or the owner or whoever, you know, is behind the desk, right? But if that's not the case, if this is one of those restaurants where you can kind of be or like stay by yourself, not really want to know and make it known that you are a regular, but then they do this and it'd be like, no, wait a minute, I didn't want to be noticed as a regular.

0: now that they're regular. 자, 이 이럴 때는 어떻게요?
1: 뭐 그냥 선택이죠, 본인은.
0: 그래도 본인들은 좀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간다?
2: 저는 안 가요.
0: 오케이. 태연, not gonna go. 준혁, you're gonna go, not go.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이 식당이 불편해졌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1: 아, 불편해졌어요. 불편해지면 안 가죠. 사실.
0: Okay. So, in the end, the both of them, if the restaurant, for whatever reason, is making you uncomfortable, not going is definitely going to be what they're going to be choosing as well. Mm-hmm. Junhyuk, you have another story for us.
1: Yeah.
0: 자.
1: Okay.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을 했어요.
0: 소개팅. 왜 항상 소개팅의 시작은 불안할까요?
1: 네, 소개팅.
0: 소개팅, 오케이.
1: 예, 소개팅을 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0: Okay.
1: 솔직히 저는 그분이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주변에서는 남자들은 마음에 들면 바로 연락한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선톡을 하자니 왠지 조금 없어 보일까봐 고민입니다. 이럴 때 그냥 자존심 버리고 먼저 용기 내서 연락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꾹 참고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0: Oh.
1: I went on a blind date and the vibe wasn't bad at all. Honestly, I actually really like him, but it's been a whole day now and he still hasn't texted me. Everyone around me says if a guy likes you, he'll text you right away, which is making me even more anxious. At the same time, I'm worried that if I text him first, I might look a bit desperate or desperate for attention. In times like this, should I just swallow my pride, be brave, and text him first? Or should I just hold back and wait a little longer? I need your advice.
0: 자, 우리 남자분들. 이거는 남자분들이 대답해줘야 돼요.
2: 그래요?
0: 자, 이거 왜? 마음에 든대잖아요. 남자는 마음에 들면 바로 연락한다. 맞아요? 남자는 바로 연락 마음에 들면 연락해요?
1: 아, 근데 저는 이거
2: 많은,
1: 좀
2: 네,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0: 오케이. Okay. 그러니까
2: 평균 이상으로 그러시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0: 오케이. Okay.
2: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0: 오케이. Okay.
2: 저 같은 경우엔 그렇긴 합니다.
0: 오케이. Okay. 그, so Taeyeon falls into the category even though he says not all guys are going to be the same.
2: 근데 이게 저는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okay.
2: 만약에 제 입장이었 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연락하라고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만약에 지인 중에 네. 여자 지인 중에 소개팅을 했는데 이러면 연락하라고 네. 조언을 줄 것 같아요.
2: 네.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후회하기 싫은 저는 이제 스스로가 후회하는 걸 싫어해서 본인이 후회를 할 것 같으면 먼저 뭐 후회를 하더라도 연락을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Okay.
2: 네.
0: Okay. So pretty straightforward. He does fall into the category of guys where he would call first. But if a friend of his was going through the same situation and yeah, he would say that yeah, I mean, I don't want you to regret not doing something. So if you feel you're going to regret not reaching out to them, then do it because you are going to regret not doing so in the long run. 자, 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1: 여자로서의 지조를 지켜야지.
0: 연락하지 마요, 그러면?
1: 아, 장난이고요. 근데 보통 저는 맞다 생각해요. 원래 남자들이 먼저 연락해요. 보통 그래요. 진짜.
0: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물론 두 분이 그냥 생각하는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으로 가야 돼요,
2: 네,
0: 이거는.
2: 네, 네.
0: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소개팅을 하거나 했는데 아니면 좀 썸을 타고 있는 남자분이 물론 바쁠 수가 있어요. 물론 네. 바쁠 수도 있고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 연예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할 때는 완전 바쁘고 안 할 때는 완전 한가하고
2: 그렇죠.
0: 이러기 때문에
2: 네.
0: 이게 연락을 뭐 얼마 만에 주고 뭐 이러는 거를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 두 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지금 많은 관심 많은 여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연락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아무래도.
2: 그렇죠.
0: 그러니까 답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좀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1: 통상적으로
0: 그렇죠. 봤을 때는
2: 그렇죠. 그렇죠.
0: 남자분들은 관심 있으면 관심 보인다.
1: 그렇죠. 선 연락을 그렇죠.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그렇죠. 꾸준히 하진 않더라도 어찌 됐든 관심 있으면
2: 그럼요.
0: 그 그렇죠. 표현을 한다.
2: 네, 그럼요.
0: 오케이. Okay. So ladies. Ladies and gents. For the most part, these two agree that if guys are not giving you the acknowledgement, then they're just either not that into you or, yeah, 왜냐면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제가 농담해가면서 물어보냐면 네. 거의 90년대랑 2000년대만 해도 미국은 이런 걸로 영화를 미친 듯이 만들었거든요.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영화 사업적으로
2: 소개팅.
0: 그러니까 소개팅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의 네. 마음을 알아가는 네. 그러니까 막 진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로코의 네, 네, 네. 하이라이트가 딱 그 시점에서는 오. 이런 주제들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오래된 약간 얘기랄까? 지금도 지금은 분명히 여자친구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썸 타고 있는 남자가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너무 답장을 안 해.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이게 항상 형식만 조금 다를 뿐 항상 질문의 그 네. 뿌리는 비슷해서.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관심이 없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2: 그렇죠.
0: Okay. Okay. So I was saying that, you know, for the 90s and 2000s, like this was the biggest movie maker for the US market as well. And this was just like a really big thing. So I wanted to ask because even now it might be worded differently, but a lot of us girls, when we sit down to talk about, you know, guys and relationships, we always ask these kind of questions. So, 그러니까 봐요, 이거를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쵸, 그쵸, 그, okay, okay, 이렇게 지금. So for our listener,
2: 네.
0: 연락해요? 아니면 말아요?
2: 이 청취자분께서요?
1: 본인 선택.
2: 저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꽤 마음에 들어 하니까.
0: 그러니까 좀 돌아오는 답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2: 그렇죠.
0: 좀 차라리 먼저 빨리 해서.
2: 그렇죠. 계속 이제 노력을 트라이를 해봐야죠.
0: 네, 이 청취자분이 그
2: 네.
0: 먼저 소통을 하거나 네. 좀. 없어 보일까봐 이라는 한국 표현과 영어로는 I feel 네네. a bit desperate 약간 이런 desperate. 느낌이 받아질까요?
2: 아,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최악으로 일식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보내라.
2: 그렇죠.
0: 아, 네. 오케이.
1: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연락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0: 그쵸?
1: 확고하게 생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조금 긴가민가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먼저 연락하 그러니까 뭐 선톡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사겨요라고 연락한 건 아니잖아 그냥 뭐 잘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대화해 보다가 또 상대방도 아 내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해보는 것도 뭐
0: Okay, so Taeyeon says that you might want to think of the worst before you send it because, you know, the worst case scenario, you might send it, they might read it and leave you on read. Or Chunhyuk also is making a really good point saying that, you know, you're not going to fall in love at first sight on like after a meeting on a blind date. So you might need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reaching out first might warm him up to have mor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as well.
2: 그렇죠.
0: So go for it. It's not going to hurt anyways.
2: Being honest?
0: Yeah.
2: 세상에 남자는 많습니다.
0: Yes, a lot of fish in the sea. Okay,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a quick song break and then we're going to come back and look at our anonymous suit for today. The anonymous soup is actually pretty cute.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NX's track of Purse Burst Up and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0: 핑크 핑크.
1: 이상하게 다른 색깔은 잘 그렇진 않은데 핑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핑크.
2: 그렇죠. 뭐 가방.
1: 뭐 아까 그러니까 안 액세서리. 끝이 없어요. 그 진짜 핑크. 그렇죠. Everything.
0: 핑크.
1: 진짜 아 우리 K-pop은 색깔도 핑크기는 파보, 한데. 예.
2: 핑크요?
1: 어 핑크 계열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진한 핑크기는 한데. 네. 어 얘도 핑크. 어. 어 근데 핑크. 어. 어, 제 주변에도 알죠. 핑크 사랑하시는 분들 꽤 있기는 해요.
2: 그렇죠, 그렇죠, 알죠. 핑크,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약간 좀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친구가 우선이라면 그냥 적당히 이제 비 맞춰주시는 것도 그게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제 본인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 어울린다 생각하면 잘 어울린다 얘기하고 하는 게
1: 오케이.
2: 상호간에 좋지 않을까.
1: 오케이. 자 우리 처방곡들이 있죠. 처방곡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처방 들어갈게요. 자 처방곡 태우 씨.
2: 저는 그래서 키드와인 파테코 키드와인의 친구라는 친구.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So 친구 for 태연. 오케이. 준혁, what's your song?
0: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도
1: 뭐, 네. 거짓말이라도
0: 아 근데 저는 사실 거짓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거짓말 하라고 거짓말을 선곡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선곡했습니다.
2: 예, 그래서 의미 좀 비슷해요.
0: 그냥 약간 저도 좀 저는 일단 친구는 무조건 편해야 된다 주의여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기본은 지키되 제가 지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친구는. 그래서 본인이 지치시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던가 근데 그렇게 말해도 뭔가 계속 발전이 없으면 사실 저는 그 딱 시절 인연이라 굿바이.
1: Okay, so he chose Big Bang's lies or 거짓말, but not to lie to the friend, but more so to be honest. Because if you look at the main lyrics of 거짓말, it's that they actually still like them and love them, and them saying not loving them is a lie. So he says to be honest with his friend. I mean, if and he, but one thing that he's kind of hung up on is the fact that you're already feeling really drained with your friend, and he feels that that's actually a pretty red flag with the friendship at the moment. So you might want to have to try to figure that part out. 네. 근데 저는 사실 준혁 씨랑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2: 네.
1: 어떤 관계든 기빨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2: 그죠?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죠.
1: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친구를 만나는데 충전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뺏기는 느낌일 경우에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2: 그렇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저는 respect each other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야.
2: 서로 베이직하게 리스펙하는 부분이 깔려 있으면 사실 어느 관계든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랑 옷 스타일이 진짜 다르거든요.
1: 그러니까
0: 저는 좀 막 힙하고 뭐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원래 저도 화려한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는 완전 그냥 딱 정석 남친 룩 막 무지 티셔츠 막 셔츠
1: 청바지,
0: 청바지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둘이 쇼핑을 가면 진짜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 어차피 본인 스타일 확고한 거 아니까 서로 터치는 안 해요. 그냥 저도 야 이거 이쁘다 하면 이제 친구 그냥 영혼 없이 괜찮네 하면 저도 저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얘가 영혼 없이 대답해도 어차피 난 이미
2: 익숙해진 거지.
0: 이게 확고한 이게 확고하니까 얘도 그걸 아니까 하고 얘도 막 야 이 셔츠 이쁘지 않냐 하면 제가 괜찮네 하면 이제 그냥 얘도 이거 사야지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서로 무지한 느낌이랄까.
1: Okay, so he's actually had a very similar experience. One of his friends is like the typical like boyfriend look of attire. He wears stuff that's a little bit more flamboyant, and he says that if they ever go shopping together, they're gonna choose stuff and they're gonna ask like if it looks good, and they're both just really good at like. This is very soulless answers for it. 저도 사실
2: 네.
1: 제가 동생들 중에서 진짜 핑크 공주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2: 저도 요새 핑크가 조금.
1: 그러니까 핑크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데 어 뭐랄까 진짜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친구들은요.
2: 그쵸, 막, everything is
1: everything pink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쇼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홍색도 진짜 다양한 건 다, 저도 아는데
2: bright pink.
1: 어 근데 네. 꼭 bright pink인데다가 꼭 되게 튀는 핑크 네네. 또는 되게 되게 예쁜 연 핑크인데 막 이따만한 인형을 갑자기 막 나타내면서 언니 isn't this cute 막 이래버리면 네. good for you.
2: 아, 뭔지 알아요.
1: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냥.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준혁 씨는 친구분처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맞아요. 그냥 어? 어? 이래버리면 이 에너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달라.
2: 텐션 자체가.
1: 어, 그러니까 그 친구 텐션이 막 으악! 막 이래버리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나도
2: 그렇죠.
1: 사실 그거를 똑같이 해주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안 신나고 싶겠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막 어느 놀이동산을 갔는데 막 친구는 막 야야 이거 저거 타자 저거 타자 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러는데 나는 막 아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더 깃빨리는 거거든요. 같이 이게 텐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취향도 취향인데 이 텐션 차이.
0: 그쵸. 아, yes,
1: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So we're talking about it being pink, and Taeyeon's like, but I like pink too. And I was like, no, I like pink as well. But like when I've seen pink lovers, like they go to the extreme. But yeah, it seems that I think it's the difference with attention. So like I've noticed that people who tend to love pink are very excited about the color, and then you tend to be not as excited about the color. So I think that that's what kind of balances it off and what makes it harder for other people. So Taeyeon's song for today is 친구.
2: Yeah.
1: Friends. And then we've got Big Bang's 거짓말. Which is looking at right now, 거짓말 is at 65%.
2: Wow.
1: And 친구 finds itself at 33%. 35이었다가 다시 떨어져. 오, 떨어져. 오, 잠깐만, 바뀌고 있어. 68 to 32. So you guys are going to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에 계속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2: 네.
1: Whichever song you guys think works is going to be the song that gets played.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래가 이제 끝곡이 될 거예요. So you have to send it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a quick song break. We got Minzu and Big Nani on the track with 오해금지 Friend Zone,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s Tenamu Soup Day, and for our anonymous soup, the main story for today, one of our listeners is very clean-cut, monotone, type of a clothing style of friend, and her bestie is a pink princess. Loves pink. A lot of our listeners sent in their messages. 좀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5: 네.
4: 일단은 나라면, 그러니까 리노님이 귀여운데 나는 안 산다를 솔직히 표현할 것 같다.
5: 본인은 사지 않는다.
4: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에 있어서 비슷한 얘기인 거죠.
5: 그렇죠.
4: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너한텐 잘 어울리겠다. 약간 그렇죠. 그 친구를 좀 칭찬을 네네네. 해주는
5: 그 그런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4: So yeah, just like kind of like what they said in the story about like you know not necessarily complimenting the item but saying like yeah it would be looking cute on you. So at the moment we have Taeyeon's track of 친구. As the song that he chose, and then we've got 거짓말 by Big Bang for Junhyuk's pick, and it's at 70%.
5: 70?
4: Yes, 70%요, 거짓말. Wow. You still have time to change this. 아직 투표 시간은 남았어요. Some other messages came in to say, Richie was saying that it's also important how they feel when they buy things as well, not necessarily how someone else is going to think it looks. If it makes them happy, then why not?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굳이 내가 할 그렇죠. 얘기가 있나? 그냥 존중해주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5: 그렇죠.
4: Anuga was saying, Pickup session isn't bad unless you start buying useless things and spending money just because it's pink. My cousin did that.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5: 네.
4: 핑크를 좋아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쓸데없는 걸 사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촌이 그렇거든요. 근데
6: 확실히 맞아요.
4: 이상한 게 핑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핑크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6: 네, 핑크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막 무슨 뭐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필기고 키링 뭐 헤어물 뭐 무슨 주방용품 뭐 싹 다 핑크고 막 인형도 많고 하니까 이제 다 모으는 거죠 컬렉션으로.
5: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 예를 들면 축구를 전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화를 오늘은 이날은 이걸 신고 뛰어야지 이날은 이걸 신고 뛰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걸 왜 굳이 두 개나 사서 하냐? 쓸데없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4: 맞아요. 그거는 네.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뭐 운동복을 다섯 개 있는 사람과 뭐 안경을 뭐 다섯 개 있는 사람.
5: 그렇죠.
4: 그러니까 이거는 모으는 사람의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피곤한 거는
6: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4: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6: 본인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4: 잡아. 아니 근데 리노님 정확해요. 쓸데없는 걸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빙고. But buying miscellaneous things are the best part, which is true. But Taeyeon made a good point. Like he, let's say he has two pairs of soccer cleats. Mm-hmm. Like he'd say, like for some people that might be a little too much use of money, but for him, like it's a worth of like, oh, I want to wear this today. I want to wear this the next day. So you never know unless you're a part of it.
6: Yeah.
5: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그 맥락이 아니고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뭔가 본인이 이제 가식적으로 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지치신 것 같은데 막 그게 너무 지치시면 막 엄청 그렇게까지 의식을 하면서 대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4: So yeah, Taeyeon says that yeah, he feels that it's not just about the friend being obsessed with pink. It's about like trying to constantly, you know, say that everything is cute. So if you know, you can start putting your foot down and but respect the fact that you know you guys are friends. So we do have to do the countdown. Oh, 벌써 시작 시간이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갔지?
5: 그러니까.
4: So we need to do the countdown. 10, 9, 8, 7, 6, 5, 4, 3, 2, 1.
5: Bang.
6: Bang bang.
4: I think we just have a lot of VIPs listening. So.
6: Yeah.
4: 거짓말, Big Bang's 거짓말 found itself at 70%로 70%로 이겼습니다.
5: 네.
6: VIP.
4: Yeah.
6: VIP. VIP.
5: 7-3.
6: 우리 모두 VIP.
4: Yeah. So it looks like there's a lot of people that I think just agreed with the song today.
5: Yeah.
4: Right.
5: 좋습니다.
4: Interesting. 어, 두 분은 이 오늘 우리가 핑크 얘기를 하면서 그 어, 어찌 됐든 이렇게 모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핑크도
5: 이제
4: 아, 뭐, 어, 뭔가의 컬렉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두 분이 최대 컬렉팅한 거?
5: 최대.
4: 그러니까 뭐 이 좀 개수가 좀 나도 모르게 많게
5: 많아진
4: 된.
5: 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when I was kids.
4: 레고?
5: 제가 아니요 레고 말고 차 장난감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진짜 과장 좀 보듯 몇백 개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아. 부모님 피셜 어릴 때 지나가는 차를 보고
4: 무조건 샀다.
5: 무슨 차인지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4: 어머.
5: 아기 때.
4: 어머.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어릴 때 그 좀 집착하는 그 네. 물품도 있어요. Okay, so Theo says he doesn't have them now and he doesn't remember it all, but he was obsessed with cars, like these little cars. And so that was the biggest thing. He said that according to his parents, he had like hundreds of them to the point where when he was younger, like he could go around and like name cars. So mm-hmm. that was a very big thing for him. Junhyuk, what about you?
6: 저는 지금은 향수 모으는 거 좋아하고 어, 어릴 때는 농구화랑 레고 모으는 거 좋아했어요.
4: Okay, so 네, he likes scents now, like colognes and perfumes is something that he collects now. But when he was younger, it was...
6: Basketball
4: shoes.
6: And Legos. So a lot of Lego, 정말.
4: 근데 요즘 레고 진짜 비싸대요.
5: 진짜 비싸죠. 어릴 때도 비쌌는데.
4: 어릴 때도 비쌌는데 지금은 더 비싸진 것 같아요.
5: 네.
4: So yeah, he basketball. Okay. So yeah. 근데 이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컬렉터 아이템을 하고 싶은?
5: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비를 하고 싶은. 뭐 예를 들면 축구화 같은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사서 수집할 수 있을 능력을
4: So yeah, he wants cleats too, but like he wants to also make it so that he can hit the success rate so that he can purchase those things 네. without any problem. So today, because Big Bang took the win, 거짓말 lies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that we listen to for today. Thank you everybody for sending in your messages.
5: Yep.
4: 오늘도 즐거웠다는 메시지가 정말 많네요. 다음 주도 오셔야 돼요.
5: No,
4: Don't forget to come back next week. Big Bang's 거짓말 lies is going to be our last track,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Peace.
5: See you next time.
6: Bye-bye.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rough the personal photos that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everybody, I am super duper excited. 제가 지금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1: Wow.
0: Yes, everybody. Today in the studio, we have Tone of Young Posse!
1: XXL!
0: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영파씨 도은이라고 합니다.
0: Yeah, we have Doeun of Young Posse in the studio. 진짜 반갑습니다.
1: 네, 아 반갑습니다.
0: Long time no see.
1: Long time no see.
0: Long time no see indeed. 저희가 못 본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벌써.
1: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네. 18살이었는데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전 이제 어른이에요.
0: 와우.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약간 와우. 좀 멋있어지지 않아요?
0: 좀 약간 여유가 네. 생긴 느낌이랄까?
1: 맞아요. 약간 조금 어른 같아졌죠.
0: 아, 진짜 어른어른하네요.
1: 네, 확실히.
0: Okay, she's like, the last time I met you, Johan, that was when I was 18 years old, but now she is 20 years old, and she's like, wow, haven't I become a real cool adult, like
1: yeah,
0: a 멋쟁이?
1: Yeah,
0: you're a true 멋쟁이.
1: Yeah, I'm the real 멋쟁이.
0: You're the real 멋쟁이 of yeah. the archive. 아,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1: 네.
0: 아, 굉장히 반갑네.
1: 네.
0: 아, 너무 반가워요, 진짜로. 네. Feeling so good to have her in the studio.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들이 다들 지금 너무 신이 나셨습니다.
1: Oh,
0: Everyone's so very excited. We have a neon love drive saying 도은이라고 하시고요.
1: 도은이.
0: Benny says 어서 오세요 도은님. Welcome 도은님. We also have a Mochi Yana saying

0: HD camera always amazed me. 도은 looks super pretty. Ah, super duper pretty. 도은 is here with us at the archive.
1: But not pretty, like coolest.
0: Cool. Okay, cool. Okay. 오늘 pretty는 안 쓰는 걸로.
1: 네.
0: No, we're not gonna use pretty anymore, everybody. 네. At least for today, we're gonna say cool.
1: Cool.
0: Cool, 도은.
1: Cool. I'm the real 멋쟁이.
0: You're the real cool.
1: Yeah.
0: 아, 멋쟁이라는 단어에 꽂히셨군요, 최근에.
1: 네. 맞습니다.
0: Okay, 도은아, good to see you again. 네. 오늘 저희가 조금 인생 얘기를 할 거예요.
1: Oh.
0: We're gonna talk about life. 왜 멋쟁이니까.
1: 네, 아무래도 스무 살이니까 이제 인생 talk 할 때가 됐죠.
0: We're gonna have a live talk, in-depth live talk very soon. But before that, 들어가기 전에
1: 네.
0: 그 나름대로 도훈님을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1: 네.
0: 도훈님에 대해서 기본 사항 이런 거 네. 체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 네.
0: We're gonna go through some fact checking right now, just for some of you who may not be very familiar with 도훈 here. 자, 도훈님.
1: 네.
0: 생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1: 맞습니다.
0: Your birthday is December 24.
1: Yeah!
0: Christmas Eve!
1: Christmas Eve!
0: Christmas Eve.
1: 네.
0: 자, 솔직하게
1: 네.
0: 어릴 때
1: 네.
0: 좀 좋았다 싫었다.
1: 어릴 때 저는 사실 좋았어요.
0: 어, 진짜요?
1: 네, 왜냐면 제 친구들이 다 제 생일을 기억해주니까
0: 아~
1: 약간 괜히 뭔가 특별한 것 같고 약간 그때 한창 어릴 때는 약간 주인공병 걸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0: 그쵸, 그쵸, 그쵸, 그쵸.
1: 나는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어. 아, 난 너무 특별해. 약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0: Really?
1: 네.
0: So I'm like, were you happy by the fact that you were born on Christmas Eve? And she's like, as a child, yes, because everyone remember my birthday.
1: Yeah.
0: And I had that, you know, main character syndrome when I was yeah. a child. So, you know, like my birthday is very special. I was born on Christmas Eve.
1: Yeah.
0: 이렇게 된 이상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생각이 날 것 같네요.
1: 네.
0: 와, 이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 이게.
1: 맞습니다.
0: Now we'll all remember on Christmas Eve that it is 도훈's birthday.
1: Yeah.
0: Okay. All remember.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 기억하세요.
0: 자, MBTI 확인해 볼게요.
1: 네.
0: Your MBTI is INTP. 맞나요?
1: 맞습니다.
0: Bingo.
1: Bingo.
0: 안 바뀌었어요?
1: 네, 제가 바뀐 줄 알고 네. 한 3일 전에 다시 네. 검사를 해봤어요.
0: 네.
1: 근데 여전히 INTP인 거예요.
0: 오.
1: 근데 이제 약간 저희 팬분들, 테리분들 만날 때나 아니면 이런 그 스케줄 할 때는 가끔 1로 바뀌어요.
0: 아, 네. 이게 이제 어른이 됐다는.
1: 네, 아무래도 어른이니까 좀 더 프로페셔널해지고.
0: 아, 그렇게.
1: 약간, 네,
0: 아,
1: 그런 네. 느낌이죠.
0: 약간 새로운 페르소나가 형성이 됐구나.
1: 네, 맞습니다.
0: Okay, she's saying just before being on our show today, she checked her MBTI again, and guess what? It's still INTP. But she says now that she's an adult, now
1: yeah.
0: that she's a cool 도은, she's developed a new persona on stage or whenever she's meeting her fans, she's becoming more and more extroverted.
1: Yeah, I'm not a minor anymore.
0: You're an adult. 아, 너무 좋아요.
1: 네.
0: 이 에너지. 너무 그리웠어요.
1: 네.
0: Oh man, I'm loving this energy already. We have Yana saying positive since birth. 태어났을 때부터 긍정적이었을 것 같다고.
1: 아우, 감사합니다. Positive.
0: Says, thank you very, very much. Okie dokie, to check some more. 보니까 그 도훈님을 대표하는 이모지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개구리?
1: 사실 데뷔했을 때는 개구리였는데 한 네. 1년 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린으로
0: 기린.
1: 네, 바뀌고 있어요.
0: 저도 기린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 오~
0: 이유도 기억이 나요.
1: 왜요?
0: 그 키도 크고 목도
1: 네.
0: 좀
1: 네,
0: 되게 길고 얇아서
1: 맞습니다.
0: 그랬다고 기억이 나네요.
1: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유가 있어요.
0: 오.
1: 제가 밥을 먹을 때 기린처럼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0: 그게 무슨 말이죠?
1: 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0: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네, 약간 먹을 때 약간 그 기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0: 음미하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her official emoji when she debuted was a frog, but right after debut, they said she's very tall and she has a very long neck, so she became a giraffe.
1: Yeah.
0: But now another reason that her members and fans say she's like a giraffe is because whenever she eats, she chews like a giraffe, like very cute. 자, 지금 저희 리스너들도 다 큐티, 큐티, so cute 이렇게
1: no,
0: 얘기하고 계시네요.
1: No, not cute.
0: All right. Right.
1: Not cute.
0: Not cute.
1: Not cute.
0: Not cool.
1: Not,
0: no, what, no, what? Not cute, but you're
1: yeah,
0: cool.
1: Yeah,
0: cool.
1: I know.
0: Okay. 자, 오늘의 금지어입니다, 여러분.
1: 네.
0: Pretty no.
1: Pretty no.
0: Cute no.
1: Cute no.
0: Only?
1: Only. Cool,
0: cool
1: and adult.
0: Okay.
1: Yeah.
0: Cool adult.
1: Yeah.
0: 도훈 of Young Posse joining us right
1: yeah.
0: now. 자, 좋습니다. Her representative color is green.
2: 초록색 좋아하세요?
1: 맞습니다. 저 엄청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저 손톱도 지금 아, 많이 벗겨지긴 했는데.
2: 오늘 초록색 손톱인데?
1: 맞아요. 아, 근데 좀 많이 벗겨졌어요.
2: 오케이. 자, 자 앞에 네.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Looking great. 직접 하신 거예요?
1: 네. 근데 오. 지금은 조금 많이 벗겨졌어요.
0: Okay. So she painted her nails herself, everyone. That is yeah. really, really cool, isn't it?
1: Yeah, because I'm adult.
0: You're an adult. Yeah. Yes. New hobby.
1: Yeah, new hobby.
0: New year, new me.
1: Yeah. Mm-hmm. And new 성인.
0: New adult. Okay. Yeah. Sounds good. Sounds good. 자, 도우님 그 반려견을 키우신다고?
1: 네, 맞습니다.
0: She has a dog, everyone. 네. 강아지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강아지는 푸딩이고요.
0: Pudding is the name of her dog.
1: 맞아요. 포메라니안인데 지금 7살이에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0: She's like her dog is 7-year-old Pomeranian. Yeah. He예요, she예요?
1: She예요.
0: It's a she. 네. Oh my goodness. Pudding 보고 있나?
1: Pudding, 보고 있어?
0: Are you watching the show, Pudding?
1: Pudding, love you, Pudding.
0: She says love you to her dog, Pudding. That is very, very cute. Yeah. 자, 특기를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되게 네. 독특한 특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스케이터, 오. 스케이트보드 타세요?
1: 스케이트보드를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네.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못 탈 수도 있는데 그냥 탈 줄 안다고 하고 다녀요.
0: Okay, so she says her specialty is to ride skateboard,
1: yeah.
0: skateboarding, but she only rode it when she was in grade 6 all the way to grade 7.
1: Yeah.
0: So you're a skater girl.
1: Yeah, I was a skater girl.
0: That's cool.
1: Yeah, because I'm coolest.
0: That's so punk.
1: 맞아요.
0: I love it.
1: Yeah, I'm the real 멋쟁이.
0: Oh yes, you're the 멋쟁이 skater girl.
1: Yeah.
0: Okay, 자 다음 거는 멋질지 모르겠는데
1: 네.
0: 발가락이 길어가지고
1: 네.
0: 물건을 잘 짚는다.
1: 네.
0: It says she has long toes, so she can grab objects easily with her toes.
1: 맞아요. 이게
0: This is so cool. 네.
1: 사실 조금 슬픈 사연이 있는 개인기예요.
0: 네.
1: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네. 개인기가 없었는데 네. 항상 데뷔 초에는 개인기 같은 걸 꼭 해야 되잖아요.
0: 아, 시키지.
1: 네, 그래서 그때 계셨던 매니저님께서 도훈아, 너 이게 동전을 바닥에 두면서 도훈아, 너 발가락으로 이거 집어봐. 발가락, 네, 발가락으로 이거 집어봐. 이러셔서 그 예능 프로그램 촬영 당일 아침에 네. 샵에서 매니저님께서 이거 발가락으로 집어봐. 어? 되네? 그러면서 물병을 주시면서 네. 도훈아 너 이거 발가락으로 따봐. 이러시는 거예요.
0: 따봐?
1: 네, 따봐.
0: 헐.
1: 이랬는데 안 따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매니저님께서 아, 근데 살짝 그러면 조금 잘 따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살짝 따놓고 가자. 이래가지고 살짝 따놓은 상태에서 했더니 되는 거예요.
0: 아, 그거 안 따놓으면 쥐나요?
1: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최초 공개인데
0: 네.
1: 미리 살짝 따놓고
0: 아이고.
1: 열었습니다. 어쨌든 열긴 했어요.
0: 그게 중요한 거죠.
1: 맞아요.
0: Okay.
1: 열심히 했어요, 진짜.
0: Okay, so she said there's a very sad story behind this. When she was debuting, the company wanted her to develop a new skill set.
1: Yeah.
0: But she couldn't find any. So her manager said, I'm going to drop a coin on the floor.
1: Yeah.
0: Use your toes to grab it.
1: Yeah.
0: She got it correct. She
1: yeah.
0: got it. She did it easy peasy walking the park.
1: Yeah, easy peasy.
0: So what he did was bring a water bottle
1: yeah.
0: and telling her to open it.
1: Open it.
0: With her toes.
1: Yeah, with my toes.
0: But she failed first attempt.
1: Yeah.
0: So what they had to do is to open it and then close it again so it was a bit more less tighter.
1: Yeah.
0: 여기서 해볼까요?
1: 아, 네, 다음에 뵐 때는 제가
0: okay,
1: 챙겨오는
0: okay, okay.
1: 걸로.
0: I'm like, should we give it a try here? And she's like, ah, maybe next time.
1: Yeah, 자. maybe next time. 왜냐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 지금도 못할 수도 있어요.
0: 연습이 필요하죠.
1: 네, 그건 연습이 조금 필요한
0: okay,
1: 느낌입니다.
0: Okay, okay, okay. She says she might be a little bit rusty with the skill, so maybe next time. Maybe next time. That is cool. Steven님께서 skateboarding is so cool이라고 하십니다.
1: Yeah.
0: Skateboarding is real cool.
1: 맞아요. 그래서 cool해서 제가 못한다고 굳이 얘기 안 하고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아, 네. 어느 정도 탑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0: She loves the cool image of skateboarding and that's why she always goes around saying hey I can skateboard. 한 번 네. 타면
1: 맞아요.
0: 몸 기억해요.
1: 맞아요. 약간 멋쟁이 브랜딩을 위해서
0: 나중에 그런 거 그 로그로 한번 찍어서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아, 네. 한번 해봐야겠어요.
0: 꼭 한번 해봐주십시오. 진짜로.
1: 네. 뭐 안 되면 AI 사용해가지고
0: 그쵸, 그쵸, 그쵸.
1: 네, 잘 타는 척.
0: 또 안 되면 안 되는데 또 매력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그쵸? 그것도
1: 네.
0: 쿨하죠.
1: 네.
0: 분명히.
1: 맞아요.
0: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가
1: 네
0: 너무 쿨해요 지금. Okay, I have to bring this out. Like her teeth, there's something so cool on it. 이게 뭐예요?
1: 이거는 투스잼인데요.
0: Tooth gem.
1: 네.
0: Okay.
1: 네, 제가 한 나흘 전에
0: 네.
1: 직접 에, 그 가, 샵에 가서 해봤습니다.
3: 진짜로?
1: 네. 방송에선 최초 공개예요.
0: Oh my goodness. Bravo. Wow. Bravo. Bravo. Exclusively at the archive today.
1: Yeah.
0: She went to get a tooth gem recently. It's kind of shiny. 이따가 저희가 한번 클로즈업 보여드릴게요.
1: 네. 쿨하죠.
0: We're gonna show, it's really cool.
1: Yeah.
0: It's like super cool.
1: Yeah, super cool.
0: Oh my goodness. You guys are joining us here at the archive with Doeun, the coolest member of Young Posse.
1: Yeah, it's the real 멋쟁이.
0: It's the real 멋쟁이. That's yeah. a term you got to bring back home today, everyone. Yeah. 멋쟁이 means such a cool person.
1: Yeah, cool person.
0: Alrighty. 자, 이쯤이면 저희 이제 그 워밍업 다 끝난 것 같아요.
1: 아.
0: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볼까요?
1: 네.
0: Alright, we're so ready to jump straight into our official corner.
1: Corner.
0: 자. 도훈님, 저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야기를 많이는 했지만
1: 네.
0: 도훈님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은 없었잖아요.
1: 어, 그렇죠.
0: Today, what we're gonna do is to have a deep dive. 엄청 깊이 파고들면서
1: 네.
0: 도훈님이 오늘날의 영파씨의 도훈이 될 때까지 그 네. 걸어온 길을 한번 싹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we're gonna talk about how she became to be the person she is today. 사진을 세 장 골라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네.
0: Ready?
1: Ready.
0: Okay, she's ready to tell us about her life using the three photos that she had chosen out for us. We're gonna jump straight into image number one. 첫 번째 사진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Three, two, and one. Ba-da-da!
1: Wow.
0: Oh, this is so hip.
1: 네, 힙하죠.
0: It's so hip. 어떤 사진이죠?
1: 이거는 저희가 데뷔 전에 첫 공개했던 사진인데요.
0: 네.
1: 이때 저희가 한강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딱 영파씨 이러면서 처음 올라왔었어요.
0: 오, 이게 한강이에요?
1: 네, 한강에 그 보드 타는 곳이거든요.
0: 우와.
1: 거기 앞에서 딱 찍어서 올라갔습니다.
0: Interesting. So that is a pre-debut photo that the agency uploaded saying this is Young Posse.
1: Young Posse.
0: That's a, first of all, I love the name Young Posse.
1: Oh, thank you.
0: It's so well made. 이름이 입에 딱 붙어요.
1: 네,
0: Young Posse.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Young Posse의 뜻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the meaning behind Young Posse?
1: Young Posse의 Young은 젊은, 그리고 Posse는 무리랑 그리고 Possible 이런 의미를 합쳐서 어린 무리인데 뭐든지 가능하다.
0: 아.
1: 네, Young Posse, Possible 이렇게
0: right.
1: 합쳐서 Young Posse입니다.
0: So that is the meaning behind the name Young Posse, everyone. Young crew coming together to make impossible possible.
1: Yeah.
0: Yes, that is the spirit, everyone.
1: 네, 정확합니다.
0: 니오님께서 Posse up 하십니다.
1: 네, Posse up.
0: Posse up all the way, everybody.
1: Yeah.
0: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때가 그러면 pre-debut잖아요.
1: 네.
0: Pre-debut. 이게 데뷔 몇 달 전이에요?
1: 데뷔 한 두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0: 두 달 전쯤. 네. It was about 2 months prior to her official debut.
1: 네.
0: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 너무 끼가 많으세요.
1: 어, 감사합니다.
0: 도훈님도 너무 많고 영파씨 멤버분들도 다 너무 끼가 많으셔서
1: 네.
0: 저는 처음 뵀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로 너무 잘 되겠다라고 믿고 있는 팀이거든요.
1: 어, 감사합니다.
0: 지금보다도 훨씬 더.
1: 네.
0: 근데 이 끼가 그냥 만들어진 끼 같지가 않아서 어릴 때의 도훈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네.
1: 아, 어릴 때는 사실 네. 제가 놀랍게도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0: 어?
1: 네,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0: 네.
1: 약간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이 온 거예요.
0: 네.
1: 그러면서 아,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나는 작곡을 배워야 한다. 이러고 그 작곡 학원에 갔다가 그 어떤 오디션을 보러 오신 선생님께서 어, 저 친구도 오디션 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를 처음에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0: 오.
1: 그래가지고 아, 난 아이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 약간 자신감이 풀로 차 있었어요.
0: 우와.
1: 와, 나는 음악도 하고 난 너무 예쁘고 난 최고야. 약간 이 상태로
0: 난 본투비.
1: 네, 난 본투비 아이돌이다. 아이돌을 해야겠다.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0: 우와, 잠깐 이게 몇 살 때예요?
1: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0: 이게 중2 때?
1: 네. 근데 사실 아이돌을 해야겠다 하고 한 건 없었고 그냥 아이돌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살아오다가 또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대표님께서 픽 해주셔가지고 딱 오자마자 데뷔했습니다.
0: 우와.
1: 연습생 기간이 사실 거의 없어요.
0: 어? 얼마나 했는데요?
1: 그 뮤비는 회사 들어오고 한 달 만에 찍고 총 데뷔까지는 5개월 걸렸습니다.
0: 와, 진짜 본투비다.
1: 네.
0: 와, 너무 신기해요. 와, 거의 다 뭔가 이렇게 모든 게 짜여진 것처럼
1: 네.
0: 빡빡빡빡빡 해서 왔다. That's so cool. So
1: 네.
0: ever since childhood, everyone, she said she was a very quiet child.
1: Yeah.
0: As a child, she was very, very quiet and introverted. But when she reached middle school, 중학교 올라갔을 때. 네. That's when she had her teenage years. 네. And suddenly her confident level went max.
1: Yeah.
0: She was like, I'm so pretty. I'm so talented.
1: Yeah.
0: And I want to learn music.
1: Yeah.
0: And that's why you went to 음악학원.
1: 네.
0: To learn music and yeah. songwriting.
1: 네.
0: But then suddenly she had a chance to go audition.
1: 네.
0: And she, with the Young Posse story, everyone, her boss, her current CEO, executive producer, chose her. And the only a month after bringing her onto the team, she filmed the music video.
1: 네.
0: And she debuted after 5 months of training.
1: 맞습니다.
0: This is a true born to be idol.
1: Yeah.
0: True born to yeah. be. 아니, 너무 멋있네요, 이야기가 진짜로.
1: 오, 감사합니다.
0: That's so cool. 그러면 혹시 그 음악을 처음에 난 배워야겠다 또는 작곡을
1: 네.
0: 해야겠다.
1: 네.
0: 이 생각은 뭐 롤모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렇게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지드래곤 선배님의
0: 아~
1: 그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0: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1: 아, 아마 삐딱하게를 하나 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큐 같은 게 있거든요.
0: 네.
1: 그걸 딱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아 뭐지?
0: 아 이거다.
1: 이거다. 내 진로가 결정이 됐다. 이러면서 네 그러고 바로 다음날 엄마, 난 음악을 해야겠어.
0: 오.
1: 엄마, 나 미디 학원에 가야겠어.
0: 오.
1: 이렇게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한 달 만에 그만둡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0: 네. 아, 중학생한테 쉽지 않죠.
1: 맞아요. 네. 너무 쉽지 않아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아, 난 아이돌을 해야 된다. 하고 아이돌도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준비하다가 아, 근데 야,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0: 오케이.
1: 네, 공부를 하고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0: 다시 이제 캐스팅이 네. 돼가지고
1: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 잠깐만 이게 너무 신기해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운명이 본인을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 것처럼.
1: 맞습니다.
0: 뭔가 이렇게 중력이 이끌려가듯이.
1: 네.
0: That's such an interesting debut story, everyone. She says, as a child, she came across this one video, and that is 삐딱하게 Crooked 네. by G-Dragon.
1: 맞습니다.
0: 영원한 건
1: 절대 없어.
0: And then she fell in love with music. She's like, I want to go learn MIDI composition.
1: Yeah.
0: But then she was like. She told her mother the next day, I want to go learn.
1: Yeah.
0: So she signed up to the music academy, but she quit yeah. right away.
1: Right away.
0: Because it was too difficult.
1: Yeah.
0: And then she decided to sway her path a little bit into K-pop idol. Mm. So she started learning all these dance and everything, but she quit again.
1: Yeah.
0: So she studied a little bit.
1: Yeah.
0: But after, it's just like gravity pulling her back into her orbit. She was picked up by the current company, and she debuted as Doan of Young Posse. Bravo.
1: Bravo.
0: What a story.
1: What?
0: Crazy story.
1: Crazy.
0: 근데 오디션 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합격을 여기저기 진짜 많이 했던데요?
1: 네.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저기 네. 다 본 게 아니라
0: 네.
1: 그 제가 한창 오디션을 봤을 때 네. 연합 오디션이란 게 유행했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연합 오디션을 한번 보면 되게 많이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중간에 약간 준비를 쉬었던 이유가 노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어.
1: 그래서 아, 난 노래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다 1차 때는 붙었는데 2차 때 노래를 부르니까 다 떨어졌었어요.
0: 아, 오케이.
1: 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꽤 부릅니다.
0: 어, 아 잘하시잖아 요즘에.
1: 아,
0: 너 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지 이러고 있었어요.
1: 아,
0: She's just really talented of a singer, everyone.
1: 맞아요. 근데 안 배웠을 때는 처음에 보컬 선생님께서 도훈아 너는 춤을 춰라 약간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약간 충격적으로 부르긴 했었어요.
0: 본인 목소리를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1: 맞아요.
0: 지금은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무대를 그냥 휘젓고 다니시던데.
1: 맞아요. 사실 저희 회사에 캐스팅 된 이유가 제 생각에는
0: 네.
1: 저희 회사에는 오디션을 안 보고 들어왔거든요. 제가 그냥 캐스팅 하시고 미팅하고 들어왔어요.
0: 우와.
1: 그래서 제 생각엔 노래를 안 불러서 붙은 건가 싶기도 하고
0: 에이 설마 알아본 거죠.
1: 네.
0: 그 영어에서는 우리 히든 잼이라 하는데 숨겨진 그 원석이라고
1: 와우.
0: 그 대표님께서 그 보는 눈이 네. 있으신 겁니다.
1: 오, 대표님 최고.
0: 대표님 최고 she says.
1: 네.
0: Okay, so back in the days in music academies they had this united auditions in which like all these different agencies come together to audition. She passed the first round of 좀 자랑을 해드릴게요. First round of SM, JYP, YG, Adore, Source Music, The Black Label, Hype. She passed all these auditions.
1: Yeah.
0: Second round, unfortunately, she says she was not prepared as a singer.
1: Yeah.
0: So she didn't make it to the third round.
1: Yeah.
0: But later on, she debuted with current agency. She says the reason might be because she didn't really do any of these on-site auditions.
1: Yeah.
0: But I'm saying her CEO had an eye.
1: Yeah.
0: He saw it. He saw the hidden gem in her. And right now, she's a fantastic singer.
1: Wow.
0: 제 생각에는 보컬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네. 너무 중요합니다.
1: 아우, 선생님 최고.
0: 3년 걸릴 게 1년 만에, 1년도 아니야. 막 6개월 만에 되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 Yeah. 시생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선생님 최고, 대표님 최고. 네.
1: 아, 선생님 최고, 대표님 최고 최고.
0: She's like, "Oh, my vocal teacher and the producer, you guys are the best."
1: Yeah.
0: 자, 이쁨을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1: 아우, awesome, awesome.
0: 자, 저희가 시간 관계로 네. 첫 곡 넘어가고 바로 파트 2로 가볼까 싶어요.
1: 네, 좋습니다.
0: Let's jump straight to part 2, everybody. 자, 두 번째 사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and 1. Wow! Is this 18-year-old cute 도은?
1: No, actually 17 years old.
0: 17-year-old cute and pretty 도은.
1: Yeah. Yeah, she was pretty and cute, but now I'm cool.
0: You're cool.
1: Yeah.
0: You're very cool.
1: Very cool.
0: But like, you speak good English.
1: 아, 아닙니다.
0: 아, 영어 잘하시는데요?
1: 아, 저 약간 감으로.
0: Oh, I'm good. You got that 네. vibe.
1: Vibe.
0: 그 vibe가 있네요, 벌써.
1: 네, 저는 confident English.
0: Oh, yes, confidence.
1: Yeah.
0: That's all that matters.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0: 그 기세라고.
1: 맞아요. 인생은 기세입니다,
0: 인생은
1: 여러분.
0: 인생은 기세. Yes, it's really about that mindset, everyone.
1: Yeah.
0: That fierce mindset. She's really good in English, I can tell already. 사진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사진은 저희가 처음으로 그 해외 공연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0: 네.
1: 17살 때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뉴질랜드?
1: 네.
0: 첫 해외 공연?
1: 네, 첫 해외 공연이 뉴질랜드예요.
0: So that is when they first went overseas for a promotion. That is New Zealand.
1: Yeah.
0: Oh my goodness. 이거 뉴질랜드예요?
1: 네,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0: so beautiful.
1: 되게 깊게 기억에 남았어요.
0: Oh my goodness. 맞아요. And that's why it remains as a very special memory in her
1: 맞아요.
0: heart.
1: 근데 되게 운명이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제 동생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든요.
0: 그때는 아니었고.
1: 네, 그때는 아니었고 오. 최근에 갔는데 네. 딱 제가 처음 약간 처음 해외 공연이기도 하고 제 동생이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러 간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운명처럼 느껴져서
0: 네,
1: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0: Okay, the reason she chose out this song is because this was her first ever overseas promotion again in New Zealand.
1: Yeah.
0: But at the same time, her brother or sister?
1: Sister.
0: Her sister also went to New Zealand to study English.
1: Yeah.
0: 지금도 뉴질랜드 계세요?
1: 네.
0: 저희 작가님 뉴질랜드 출신이세요, 아세요?
1: 오, 작가님 yeah. 저랑 운명이신가 봐요.
0: Ajeon is also from New Zealand로 하나가 될 줄이야.
1: 그러니까 뉴질랜드 데스티니네요.
0: New Zealand destiny indeed. Yeah. 저희 작가님 진짜 thumbs up 하시네. Ajeon's like thumbs up all the way.
1: 작가님 최고.
0: 아, 그렇게 좋다고 뉴질랜드가.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0: She says it was so nice over there. It stays as a great memory in her mind. 그 동생 보러 안 가세요?
1: 아 동생 보러 네. 아무래도 제가 막 오랫동안 뉴질랜드가 멀어서 또 네. 갈 수가 없어서 아마 동생이 한국에 와야지 볼 것 같긴 해요.
0: 아 하긴 또 워낙 바쁘시니까.
1: 네.
0: I'm like, did you ever go see your sister in New Zealand? She says she hasn't had the chance to, and she's very busy nowadays.
1: 네.
0: So hopefully her sister will pay a visit to Seoul.
1: 네.
0: 보고 싶겠네요.
1: 아 끝까지. 네, 제 동생이 네. 되게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0: Okay, okay. She's 네. like, I miss her very much, but at the same time, her sister has a great personality, so
1: yeah.
0: she's doing fine in New Zealand.
1: 네.
0: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1: 네.
0: Okay, okay. Back on track, back on track.
1: back on track.
0: 영파씨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통 힙합의 계열을
1: 네.
0: 굉장히 잘 해석해내면서 K-POP이라는 틀을 굉장히 잘 녹아내고 있다라는 임프레션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할 때 XXL을 한 그 A-DAT 무조건 들어요.
1: 네,
0: Because it gives you so much push.
1: 네. XXL.
0: It's so, so energetic. 근데 이 힙합을 하기까지의 그 컨셉추얼한 단계에서 네.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1: 아, 어땠어요? 사실 저는...
0: 네.
1: 그 17살 때는 그냥 그 곡 주시는 거 열심히 하고 그냥
0: 네.
1: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0: 그냥?
1: 네 그냥 했습니다
0: 그럼 초반에 멤버들은 뭔가 우리는 힙합을 막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
1: 사실 힙합을 하고 싶어요
0: 네.
1: 이렇게 했다기보다 저희 멤버들은 연습생 때부터 힙합을 계속 해오던 멤버들이었거든요. 아~ 계속 그 노래 커버도 힙합 많이 네. 하고 랩도 다 하던 멤버들이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아 나도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0: Interesting. So I'm asking like during the early stage, how did you guys decide to take on the genre of hip-hop? Because they actually do channel from authentic hip-hop. And she's saying when she already joined the group, the members were already covering all these famous hip-hop tracks and they were already so yeah. hip.
1: Yeah.
0: And that's why she was naturally able to bring on that hip-hop vibe.
1: 네.
0: 너무 재밌죠, 힙합.
1: 네, 너무 재밌어요.
0: 신나, 무대에선 특히나.
1: 맞아요.
0: 그 영파 씨는 그 무대 안무도 되게 네.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늘상 들어요.
1: 맞아요. 저희 안무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0: 그런 안무 짤 때도 멤버들이 아이디어 피칭하고 이래요. 어때요, 요즘에?
1: 그 원래 네. 데뷔 전부터 선혜 언니랑 연정 언니라고 저희 맏언니 두 명이 있는데 두 분이랑 저희 그 선생님께서 네. 세 분이서 같이 짜셨었어요.
0: 아,
1: 원래
0: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하구나.
1: 네, 저희 수록곡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다섯 명이서 무대 대부분 만들고
0: 진짜요?
1: 네, 대부분 그렇게 해요.
0: 와, that's so cool.
1: 맞아요.
0: Oh my goodness.
1: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만들어요.
0: 아,
1: 노래도 아니, 저희가 만들고 대박.
0: 진짜로?
1: 네.
0: 완전 셀프 프로덕션?
1: 네.
0: 그 거의 크리에이터 크루네요, 진짜.
1: Yo!
0: Oh my goodness, everyone. Okay, so here's the thing. Ever since debut, Sonia and Yeonjung of the team, they would kind of team up with the choreographer to create a very original, authentic, super, super cool 네. dance moves and choreographies.
1: Yeah.
0: For B-side track performance, the members make it all by themselves.
1: Yeah.
0: And right now, they make the songs themselves.
1: 네.
0: And they also write the lyrics and also film music video.
1: Yeah.
0: Oh my gosh.
1: 네.
0: Yeah. Oh my gosh, that's actually really 이런 걸 저희가 dope라고 하잖아요.
1: Dope.
0: That's dope.
1: Dope.
0: That is really dope. Oh my goodness.
1: Yeah.
0: 그 사이에 못 본 사이에 훨씬 더 많,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장을 많이 하셨네요.
1: 오, 감사합니다.
0: Yeah. She's a really cool adult member of
1: yeah.
0: Young Posse.
1: Yeah. We're the real 멋쟁이.
0: You're the real 멋쟁이.
1: Yeah,
0: for
1: Young
0: real,
1: Posse.
0: For real. 지금 Love Drive 님께서 도동이 무대 너무 잘하잖아요 라고 벌써 말씀하고 계시고요. 양양 루이 님께서 기대한다고. Our listeners are saying they'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promotions. 저도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자, Young Posse는 그런 제스처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Like, do you guys have like a gesture? Hand
1: 아,
0: sign?
1: 있습니다.
0: Like, 어떻게 해요?
1: 약간 그냥 포즈는 네. 이렇게 파시피스라고
0: 아! 기억났어!
1: 네. 맞아요!
0: 아, 파시피스!
1: 파시피스!
0: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1: 네, 파시피스가 있는데 사실 네. 파시피스보다 더 유명한 건 저희 인사거든요.
0: 네.
1: 이렇게 YPS 이렇게 해서 영파씨 입니다.
0: 기억난다. 영파씨 이게 있었죠.
1: 씨입니다까지.
0: That was the iconic group greeting sign,
1: yeah.
0: everyone. And that is the greeting chant to Youngpa씨. Which is so cool. Okay, okay. 자,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인터뷰.
1: 아, 진짜요?
0: 너무너무 재밌는데
1: 저도
0: 시간이
1: 재밌어요.
0: 진짜 빨리 가고 있어서. 자, 두 번째로 오늘 파트 2에서 골라주신 곡이 있어요, 지금.
1: 네.
0: 그 곡은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좋습니다.
0: 어떤 곡이었죠?
1: 이거는 시온 선배님의 네. 커미리라는 곡인데요.
0: 네.
1: 제가 뉴질랜드 공연 갔을 때 정말 좋아했던 곡이어서
0: 네.
1: 여기 넣었습니다.
0: 아, 그게 약간 노스탈자처럼
1: 네.
0: 그 뉴질랜드 향수가 불러 이렇게 지는구나.
1: 맞아요. 이렇게 딱 들으면 아, 뉴질랜드가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어서.
0: 자, 오늘 인터뷰의 핵심 키워드 세 개 중에 뉴질랜드가 강력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0: The song that she chose out for us to back up this part two of the curation is Comedy by Shion. She says this was a song she was listening to when they were touring in New Zealand.
1: Yeah.
0: And I'm saying New Zealand is a powerful keyword for today's interview. 자, 이 곡 들으면서 파트 3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song coming from Shion, Comedy.
1: Comedy.
3: Tell me the name of the comedy show that we used to watch. That is the only memory I can think

0: And that was comedy by Shion. 자, 눈앞에 뉴질랜드가 펼쳐졌습니다. 잠깐.
1: 네. 한국이었나요?
0: 한국에 서울이 저희 지금 남부 터미널입니다.
1: 거짓말.
0: 아리랑 타워에 오셨어요, 지금.
1: 아, 진짜요? 아, 몰랐어요.
0: She's like, wow, that reminded me a lot of our good old New Zealand promotion days. 자,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긴장 안 하고 너무 잘한다고 우리 강아지. They are saying that you're doing such a fantastic job here, 도은. 기특하다고 하시고요. 도은의 목소리는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시네요. Saying your voice is beautiful. I must say that is so very true.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저희 파트 3로 바로 점프해보실까요?
1: 네.
0: 자, 파격적인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A very powerful photo ready for you all. Part 3 of the curation. Here it goes. 3, 2, and 1. 아, 삐딱한 사진입니다.
1: 네.
0: It's got a very charismatic vibe.
1: 맞습니다.
0: 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때가 비자 컨셉 포토 사진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머리를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다가 숏컷으로 잘랐습니다. 이제 이게 자르게 되고 약간 모르겠어요. 머리를 자르니까 힙합에 되게 딥하게 빠지게 됐어요. 제가.
0: 네.
1: 그래가지고 저때부터 음악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되게 뭔가를 많이 만들기 시작해서 뭔가 저한테는 머리를 자르고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내드렸습니다.
0: 아니 마치 사람들이 막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네. 인생을 좀 다르게 대한다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게 도훈님한테 머리였다.
1: 맞아요. 머리가 이렇게 딱 자르고 네. 나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 뭔가 확실하게 딱 20살 되고 나서 딱 잘랐거든요.
0: 네. 네.
1: 그랬더니 아 약간 20살 되고 머리도 자르고 약간 좀 멋있어진 느낌.
0: New look,
1: 네.
0: new me. 네. 이거네요 진짜로.
1: New me.
0: New 도훈 everybody. I'm going to show you the image once again. So this was for the concept photo for their release called Visa,
1: yep.
0: everybody. And this is where she decided to go on a shortcut. By the way, so cool.
1: Thank you.
0: 바로에 너무 잘 어울리고요, 진짜로. She says, with this new look, she brought on a whole new persona. She became so much more creative.
1: Yeah.
0: She's writing more songs. She decided to go even deeper with the genre of hip-hop. And
1: yeah.
0: she is really bringing on a totally different persona, she says. 요즘 그 인생 만족도 1에서 10 어느 정도입니까?
1: 요즘 솔직히 한 요즘 10입니다.
0: 오늘
1: 네, 지금 당장은 10입니다.
0: Bravo.
1: Bravo.
0: She says her life satisfaction right now on the scale of 1 to 10 is 10 out of 10.
1: Yeah.
0: Love it?
1: 20.
0: 20. Okay, thank you very much. 짧은 머리, 긴 머리 둘 다 좋아요 라고 니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Saying they love your long hair and short hair.
1: Oh, thank you.
0: Very cool.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1: 감사합니다.
0: 이 뭔가 되게 카리스마가 생긴 것 같아요.
1: 무섭나요?
0: 살짝 무섭기도 하고 이도 약간 멋있고 되게.
1: 맞아요.
0: She's got a very powerful charismatic vibe right now. Very cool, very cool. 자,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영파씨가 되게 다양한 걸 좀 하시던데.
1: 보셨나요?
0: 네,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인스턴트 로그도 들어봤고.
1: 네.
0: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What is instant log?
1: 인스턴트 로그는 그냥 팬분들께 저희가 아 우리 요즘에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일 있었어 하면서 약간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 네. 그런 콘텐츠입니다.
0: Okay, instant log is a series of content made by Young Posse here, really giving you catching up on 네. what they've been up to, their whereabouts, and doing all sorts of stuff. 근데 뭔가 귀엽게 뭔가 인스턴트 로그 막 이런 게 있다고.
1: 맞아요.
0: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인트로에서 저희가 인스턴트 로그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0: 인스턴트 로그.
1: 로그.
0: Okay, so that is how they start the thing.
1: 맞아요. 하지만 제가 네. 20살이 되고 인스턴트 로그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0: 왜죠?
1: 아, 모르겠어요.
0: 어?
1: 그게 콘텐츠인데 가끔
0: 네.
1: 약간 컴백했을 때만 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했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귀엽게 했었잖아요.
0: 네.
1: 제가 마이너 때는 귀엽게 네. 했으니까 지금은 성인 버전으로 한번
0: 가볼까요?
1: 네.
0: 2026 cool adult tone version everybody. Instant 네. log. Here it goes.
1: 인스턴트 로그.
0: Oh yeah. 인스턴트 로그.
1: 나 궁금해? 끝까지 봐.
0: Are you curious? Watch till the end,
1: yeah,
0: she says.
1: Watch till the end.
0: Instant log.
1: Instant log.
0: So everybody, very soon, 이제부터 나오는 instant log는 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1: 네.
0: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1: 아, 네.
0: 아, loving it very, very much.
1: 네.
0: 자, 어제 보니까 지금 아까 지금부터 제가 봤다면 한 23시간 전입니다.
1: 네.
0: 브이로그가 또 올라왔어요.
1: 오. 보셨나요?
0: And that was in China.
1: Yeah.
0: Okay, so they were touring in, or traveling in China.
1: 저희 팬 사인회 하러 갔었습니다.
0: For a fan sign. And the vlog came up 23 hours ago. 이거 어땠어요? 가서 팬 사인회.
1: 아, 팬 사인회도 너무 재밌었고 네. 그 이게 왕홍 메이크업 하는 컨셉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안 했는데 저희 멤버들 왕홍 메이크업 한 것도 보고 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저도 한번 왕홍 메이크업 도전해보고 싶어요.
0: 요즘에 워낙 유행이니까.
1: 맞아요.
0: So the members went to China for a fan sign, and as a behind the scene kind of content, they decided to go for 왕홍 makeup style, which is trending nowadays.
1: Yeah.
0: But unfortunately, she was not on the team 왕홍 makeup.
1: Yeah.
0: So she instead went to go eat good food. 먹을 것도
1: 네,
0: 많이 먹고.
1: 맞아요.
0: 그랬던 영상이 있습니다. Everybody go ahead and give it a check when you can. 꼭 가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양님께서 재미있는 블로그라고
1: 감사합니다.
0: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인터뷰 또 내일 올라옵니다. 그것도 보셔야죠, 여러분.
1: 아, 그것도 꼭 보시길
0: yes,
1: 바랍니다.
0: 오늘 굉장히 그 밈이라고 하죠. 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you're making a lot of great memes for the fans. So it's going to be super cool to check our VOD, Video On Demand. That'll be uploaded tomorrow.
1: Tomorrow.
0: 자, 질문 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요즘에 엄청 바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혹시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나라 이런 거 있어요?
1: 사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나라라기보다는 네. 다시 또 가고 싶은 나라는 있어요. 저는 일본에 다시 또 가고 싶습니다.
0: 일본.
1: 네. 사실 최근에 이미 콘서트를 하러 갔다 오긴 했는데 네. 일본 갈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가서 영상 같은 것도 찍고 하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일본 다시 가고 싶습니다.
0: She says if there is a country that she wants to go back to promote, she says she has great memories in Japan.
1: Yeah.
0: She was there for a concert recently too, but she would love to go back and hopefully travel. 여행을 하는 것도 다르니까.
1: 네.
0: 그쵸? 스케줄을 하러 가는 것과
1: 맞아요.
0: 여행을 하러 가는 거는 또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t's very, very cool. 자, 아까 전에 저희가 곡 나갈 때 그 제가 꼭 다시 자랑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1: 아.
0: 자, so everybody, during the song break, we were having a little bit of a chit-chat here, and I have to talk about this. We were saying how the members are all hands-on with the latest production of their music video and like concepts and everything. 도은 here, she is editing her
1: 네.
0: own music video.
1: 와.
0: 이거 한번 다시 자랑해 주세요, 진짜로.
1: 네.
0: It's crazy.
1: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준비 중인 무언가 해서 저희 멤버들도 참여 되게 많이 하고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막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Yeah.
1: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찾아 들어 주세요.
0: Yes, yes, yes. So 네. this is a promotion right here. So right now for these upcoming projects, Doeun here and the members are fully hands-on.
1: Yeah.
0: Fully hands-on. And she's learning editing nowadays. That's crazy. Editing 너무 어렵잖아요.
1: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0: 진짜?
1: 네,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여서.
0: 저도 나중에 음원 되면 한번 네. 부탁을.
1: 아, 네, 근데 아직 솔직히 말해서 퀄리티가 좋지만
0: 에이, 또 겸손하십니다.
1: 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해드리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0: Okay, okay. So I'm like, can I ask you to edit my music video? She's like, she's not there yet, but she'll okay. try her best. And
1: yeah.
0: later on in the future, hopefully that will happen.
1: Yeah.
0: 자, 많은 분들께서 Wow, OMG.
1: OMG.
0: 너무 좋다라고 하십니다. I'm also very excited. 자, 도훈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코너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아카이브 오시잖아요. 저희 아카이브 오시면 사진 촬영을 하고 갑니다.
1: 사진.
0: We have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어떤 4분할 커트의 사진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
1: 오.
0: 네 가지 포즈 그 2026년
1: 네.
0: 그 멋쟁이.
1: 아 멋쟁이 컨셉으로.
0: 멋쟁이 컨셉으로 네 장 한번 가볼까요?
1: 아 약간 20살처럼.
0: 20살 느낌으로.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22살은 너무 기대되네요 이제.
1: 아 네 22살은 점점 무서워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말이야 네. 2년 사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으면.
1: 맞아요.
0: Okay, okay. So here's the four cut. Photo booth image, everybody, that we are going to do right now. 자, 20초 시간 드릴 테고 제가 3, 2, 1 하면 포즈를 취해주시면 돼요.
1: 네.
0: She's gonna bring on the 2026 super cool adult Doeun vibe.
1: Yeah.
0: 자, ready?
1: Ready.
0: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 seconds. Here we go. Yeah. 3, 2, 1. 자, 갑니다. 두 번째 사진. 3, 2, 1. Okay, one more. 3, 2, 1. 마지막 하나입니다. 3, 2, 1. Yay! There it is! 브라보 브라보.
1: 네, 사실 진정한 상여자는 애교 빼지 않습니다.
0: 아.
1: 네, 사진 찍을 때는 애교를 이렇게 제대로 해줘야지 이거, 진짜 I'm the real 멋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She's like, you know, if you're a true cool person,
1: yeah.
0: you should not back up a whole back or any of these cute 애교 pose.
1: Yeah, you have to do 애교 if you wanna be cool person.
0: 그렇죠.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되죠.
1: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0: 아, 제가 또 오늘 한수 배웁니다.
1: 맞아요. 멋쟁이 되시려면 애교 같은 거 약간 그냥 꿈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하셔야 돼요.
0: 요즘 유행하는 약간 그 테토녀 같은 느낌이 네, 있네요.
1: 네, 테토녀면 그냥 애교 정도 한 번씩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나와줘야 됩니다.
0: 아, 또 한 수 배웠습니다. Okay, 네. She's like, if you're a true teto person, yeah. You should not fear any of these cute posture. 근데 저는 제가 하면 크게 청취자분들께 혼이 나기 때문에
1: 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제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입니다.
1: 아 진짜요? 이거 하고 이제 강아지, 네. 고양이, 토끼 이렇게 한번 해주고
0: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네. 브라보, 브라보.
1: 아, 브라보.
0: 자, 저희가 오늘 이 4분할 컷 잘 만들어가지고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1: 아.
0: Time is definitely up and we are going to close the show with the final tune. 마지막 곡은 저희가 준비한 게 당연히 어떤 곡이죠?
1: Visa of Young Posse.
0: Visa of Young Posse. 저희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한 말 앞으로 저희 기대할 것과 네. 오늘의 소감과 네. 또 멋있는 포즈 하나로 끝내주시죠.
1: 네. 여러분 저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나올 예정이니까 지켜봐주세요. 저희 Young Posse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토끼.
0: She says thank you so very much for having her in the studio too. She had so much here at the archive. She says very soon
1: yeah.
0: there will be some great projects coming up.
1: Yeah.
0: So she said please invite her back to the archive. And also please go ahead everybody to follow their account Young Posse. It is. This is Toon, a very talented member. And in general, let me be honest with you everyone. Young Posse is great.
1: Yeah.
0: Young Posse is really great. So go ahead, send your love and support. So we're going to end the show with the final tune, Visa by Young Posse. 저희 같이 마무리할 텐데
1: 네.
0: 그 Young Posse 이렇게 끝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What's the hand gesture? 네.
1: Young
0: Posse. C 이렇게?
1: 입니다.
0: 자,
1: 좋습니다.
0: 제가 하나 둘 셋만 같이 해주시면 돼요.
1: 좋습니다.
0: Okay? The Archive. We'll be back tomorrow 4 PM KST. This show is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i, and today's very special guest, Tone of Young Posse. We'll say goodbye with the final tune, Visa by Young Posse. 1, 2, 3.
1: Young Posse!
0: Bye-bye!
1: Bye-bye!

0: 저녁 때 내가 계속 씹을 거라고.
1: Alright.
2: 다양한 스테이크가 맞는 것 같아,
0: 아, 나
2: 주제가.
0: 진짜 한거 못하는 것 같아.
1: Guys, I'm gonna give you guys one more chance to listen to this song for
0: Okay,
1: free.
0: okay.
1: Let's go. Ba-bam, bam, ba-bam.

0: 다못 익은 것들 다못 익은 것들 다
1: Alright, time to work on your answer.
0: 익은...
2: 언니 여기 화가 난다라는 말이야.
1: Yeah?
0: 거기가?
1: Yeah. Translate get mad into Korean and you got yourself the answer.
0: 버럭해.
2: 버럭해 아니고 그렇게 비슷한 게
0: 버럭해. 버럭해. 버럭해.
1: 10 9 8 7 6 5
0: 모두
2: 15
1: 3 2 1 The answer
2: is Why is the time so tight today?
1: I know, right? The answer is
0: 버럭해 다 못 익은 것들 세기 여러 개 모두 씹어줄게 싹 별 저녁에
1: The answer is 버럭해
0: 맞네
1: 잘 못 익은 것들
0: 아
1: Steak 여러 개 거듭해서 씹어줄게 아이. 스타의 저녁에
2: 그래 아, 별 아니고 스타 그래서 내 스타라고 하죠 아,
0: 거듭해서는 근데 진짜 안 들렸다
2: 어, 방탄 선배님 가사 되게 어렵다
1: Alright, congratulations guys wow. They're gonna film a penalty video after tonight's show and you guys will be able to watch it through our official social media The handle is rnus_arirangradio And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close off today's episode with this last song called Mic Drop by BTS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eo, along with Isha and Nadia. We'll say goodbye for now together in 3, 2, 1.
0: Goodbye! Bye-bye.

0: 난 충분해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1: It's the station to listen to 아리랑 라디오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welcome to Dynamo Soup. We have 태훈 and junior in the studio. 인사해주세요.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0: 네.
2: Okay, so there was something that I needed to clarify during when I walked into the studio. 태훈 clarified it, but I need to clarify it again. 태훈 씨 지금 일부부터 팬분들이
0: 네.
2: 프사인 거죠? 지금 몇 주 전에
0: 네,
2: 사람이
0: 맞아요.
2: 뽑아가지고 부은 사진을 했는데 뭐 오늘까지만 해놓으실 거라는 막 얘기가 있고 막 이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제 보통 라디오 스케줄을 하고 셀카를 찍다 보니까 라디오 다음에 프사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딱 하루 정도 즐기시라고 사랑니 뽑고 나서 부은 얼굴을 부산했습니다.
2: Okay. So apparently, for those of you who did not know the explanation behind it, he got his wisdom teeth taken out and his face was pretty swollen. And so just for fun, for about a day, he has his portfolio picture, profile picture changed to that with his face being a little swollen.
0: 네.
2: Mm-hmm. 아팠죠?
0: 너무 위에는 안 아프다고 해서 양쪽 두 개를 뽑았는데 아래는 안 뽑으려고요. 아니 여기 너무 부어가지고 저희 할머니랑 아빠가 보셨는데 누구한테 맞고 다니면 안 된다고.
2: 오케이. 아니 이게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알거든요 그 고통을. 네. 빼본 사람 그리고 좀 힘들게 뽑힌 분들이 아마 더 느낄 거예요. 네. 이게 쏙 빠지시는 분들 있고 진짜 좀 의사분들도 이렇게 약간 좀 힘을 주어서 네, 뭐 이렇게 막 땡기고 막 이러면 멍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So he got his wisdom teeth taken out and he got so swollen that even his grandparent, his grandma and his dad were just like, you're not supposed to get, you know, beat up around it. He was teasing him about it. But yeah, it was a very painful experience. He ended up getting both of his upper wisdom teeth taken out. And he's like, I'm not going to take my bottoms one now. No, no, thank you. 준혁 씨는 사랑니. 됐어요.
3: 아니요, 저는 사랑니 안 뽑았습니다.
2: 아직 안 뽑았어요?
3: 네.
2: 저도 거의 한 20대 중반 때 슬슬 이렇게 좀 그랬다가
0: 네.
2: 거의 20대 후반쯤에 거의 다 뺐던 것 같아요. 갑자기.
0: 아프셨어요?
2: 위에는 예쁘게 났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는 교정은 해놨던 게 있었으니까
0: 네.
2: 이거를 두면 움직일 거라서 그냥 일부러 이쁘게

0: 아래가 다행히 나왔네요. 저도 양쪽 다 매복이거든요.
1: 두다 보면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
0: 근데 처음에 딱 이제 찍잖아요. 찍어서 봤을 때 너무 짜증나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다가 두 개가 이렇게 짜증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 너무 짜증나게 생겼다고.
1: 그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더 짜증나요.
0: 아
1: 왜냐면 얹혀져 이렇게 이쁜 치아에 이렇게 막
0: 네네네 막 이렇게
1: 갑자기 막
0: 붙어
1: 올라가
0: 있고 막
1: 있고 막 밀고 있는 거 보이고 막 어쩌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고 이러니까 되게 좀 짜증나게
0: 근데
1: 생겼어요.
0: 네어 그거는 못 뽑을 것 같더라고요.
1: Okay,
0: 네.
1: so he, I did end up thankfully having my upper molars coming out, like my wisdom teeth coming out, just nice and straight, and so they just had to remove them. But my bottoms were laying towards my teeth, and so as they were coming out, like thankfully they came out one by one, so I was able to take them out about like halfway while they were up. But yeah, sounds like if you look at my X-rays, like mine look exactly like yours. They're looking at my teeth now, and it's so annoying because my teeth are nice and pretty, and then they have two wisdom teeth that are just like sitting there. So that is something. 근데 이걸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0: 아마 한 번씩 찍어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네.
1: 지금 많은 분들이 아프겠다.
0: 지금 괜찮습니다. 네,
1: Okay, so he says,
0: 멀쩡해져서.
1: yeah, he feels better.
0: Yeah.
1: So it seems that he did go through a little ordeal in that time. 준혁 씨는 잘 지냈어요? 사랑니 복구.
2: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1: Okay, so he's been well in the time that Taeyeon took his wisdom teeth out.
0: Yeah, teeth talk.
1: And yeah, teeth talk. It looks like we are yes wearing the same color. 저랑 태연 씨 지금 오늘 색깔이 좀 비슷하게 입고 있긴 한데 심지어 저는 오늘 속 티셔츠도 흰색을 입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안 그랬었으면 되게 좀 통일성이 좀더 있었을
0: 그러니까요.
1: 텐데 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올 걸.
0: 근데 여기 중에 바지 검은색을 입었기
1: 검은색이요? 아,
0: 때문에.
1: 그럼 됐네.
0: 네.
1: So he's wearing black pants. I was gonna wear a white shirt underneath, but I couldn't find one, so I ended up wearing a black one. But he's wearing black pants, so we kind of match today. We do. All right, now we've got some fun stories for our Daenamu soup. But for anybody who has listened here for the very first time, Taeyeon's gonna tell us what Daenamu soup is all about.
0: Yep.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s truth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2: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e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1: Yes. Okay. So we have for Balance Soup, we've got two stories that our listeners have sent in that kind of have the same vibe going on. And they're a little bit lighter in the concern department. So Taeyeon's going to give us our first story.
0: 평소 자주 가던 단골 밥집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바빠서 못 가다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절 보더니 사장님이 대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요즘 딴 데 가세요? 이러시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우물쭈물 얼버무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에요. 엄마가 해준 집밥 같아서 자취생으로선 참 좋은 식당이었는데 그날 사장님의 태도 때문에 정이 확 떨어졌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 식당 계속 가실 것 같나요? 아니면 손절?
1: Okay.
0: Yeah, there's this place I used to go to all the time. I hadn't been able to visit for a while because I was so busy, but I finally went back the other day. As soon as the owner saw me, she suddenly blurted out, Why has it been so long? Are you eating somewhere else these days? I was completely taken aback in the moment, so I just mumbled something and brushed it off. But now I'm stressing over what to do next. As someone living alone, I really love the place because the food tasted just like a home-cooked meal from my mom. But after the owner's attitude that day, I was completely turned off. What would you guys do? Would

0: you keep going to this restaurant or would you cut it off? 근데 저도 이런 게 조금 저한테도 민감해서
1: 오, 진짜요?
0: 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서비 아 뭔가 제가 이제 소비를 하고
1: 그쵸?
0: 어떤 저의 그런 욕구 뭐 먹는 것도 욕구니까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전좀 민감해요. 네, 그래서 뭔가 한번 이제 뭐 사람마다 선택이겠지만 제가 한번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1: 네.
0: 이제 잘안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식당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겠죠. 뭐 가격, 그리고 뭐 메뉴, 그리고
1: 그쵸.
0: 시간대, 뭐 이런 걸다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뭔가 저는 제가 불편함 한번 느끼는 순간 이제 사실 좀 거리를
1: Okay.
0: 둡니다. 네.
1: So yeah, Teo says that for him, if I'm going to be using my money in a particular organization, whether for buying something or to, you know, eat something or whatnot, if I, the moment that I find myself uncomfortable, then I'm going to be turned off with the entire experience. So for him, he's also understands where this listener is coming from. Junhyuk, what about you?
2: 뭐 저는 사실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될것 같긴 한데 좀더 만약에 이분이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뭔가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막 서빙이든 뭐 음식을 해주는 거든 뭔가 계속 되게 불친절하게 했으면 저는 솔직히 그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 오케이.
2: 그냥 뭐 오랜만에 왔을 때뭐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뭐 요즘 딴데 가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좀 위트 있는 장난 정도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해서
1: 오케이.
2: 뭐 그냥 불편하셨을 수 있는데 아마 안 좋은 의도는 아니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오케이. So he says that just the line that the owner said, though could be perceived as uncomfortable, he feels it probably wasn't the intent. But if the service changed because of this, so if it was followed up with something that also included that, I think this could also be a problem as well, which she agrees to.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긴 할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요즘 딴데 가세요? 이렇게 이건 일단은 물어보는 거는 그 단어 선택을 잘못하시긴 하셨는데 분명히 그 애정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기는
0: 그렇죠.
1: 해요.
0: 사실 스몰 토크 한다는 것
1: 스몰 토크
0: 자체가
1: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이제 손님을 기억을 하고 약간 좀 장난스럽게 서운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나도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취자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2: 그렇죠.
1: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거는
0: 뭔가 다른
1: 맞아요.
0: 불편함을
1: 그러니까 다른 불편함이 플러스 알파가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날 약간 시작점이
0: 요
1: 요
0: 멘트였던
1: 멘트여서
0: 네.
1: 그냥 그거에 좀 너무 집중을 하면서 더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더 그렇게
0: 그렇죠.
1: 받아들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So I don't think that, obviously, I feel that this owner, I agree with Chunyoung on the fact that I don't think that they meant this to be offensive in any way or to make the customer feel uncomfortable. But the wording was definitely off. Like, the owner could have definitely picked a better way to ask, like, how have you been? But I feel that this would definitely be a trigger, but I feel that there was probably more that our listener is not telling us of why it was uncomfortable for them to not go back.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네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알아봐 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단골일 때 내가 혼자 단골이라고 인지하는 거랑 진짜 사장님이랑 소통을 해서 단골이랑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이랑 친해서
0: 네.
1: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왔어요 이러면 약간 양쪽으로 이게 단골인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나는 정말 조용히 혼자서 밥을 먹고 누구한테 튀고 싶지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야 그러면 잠깐만 나
0: 그럴 수
1: 여기
0: 있죠.
1: 자주 오는 거 알고 뭐야
0: 그럴 수 있죠. 그쵸?
1: 그럼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일리 있네요 So one of the
0: 그렇네요.
1: listeners saying that but It could be a little burdensome, and I can understand where they're coming from. So let's say like if you become a regular at a restaurant, you normally kind of get close with the guys at like the working there or the owner or whoever, you know, is behind the desk, right? But if that's not the case, if this is one of those restaurants where you can kind of beady or like stay by yourself, not really want to know or make it known that you are a regular, but then they do this and it'd be like, no, wait a minute, I didn't want to be noticed as a regular and now that they're a regular. 자, 이 이럴 때는 어떻게요?
2: 뭐 그냥 선택이죠, 본인은.
1: 그래도 본인들은 좀 내가 돈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간다?
0: 저는 안 가요.
1: 오케이. 태연, not gonna go. 준혁, you're gonna go, not go.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이 식당이 불편해졌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2: 아, 불편해졌어요. 불편해지면 안 가죠. 사실.
1: Okay. So, in the end, the both of them, if the restaurant, for whatever reason, is making you uncomfortable, not going is definitely going to be what they're going to be choosing as well. Junhyuk, you have another story for us.
2: Yeah.
1: 자.
2: Okay.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을 했어요.
1: 소개팅. 왜 항상 소개팅의 시작은 불안할까요?
2: 네, 소개팅.
1: 소개팅, 오케이.
2: 예, 소개팅을 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1: Okay.
2: 솔직히 저는 그분이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주변에서는 남자들은 마음에 들면 바로 연락한다고 하니까 더 불안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선톡을 하자니 왠지 조금 없어 보일까 봐 고민입니다. 이럴 때 그냥 자존심 버리고 먼저 용기 내서 연락해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꼭 참고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1: Oh.
2: I went on a blind date and the vibe wasn't bad at all. Honestly, I actually really like him, but it's been a whole day now and he still hasn't texted me. Everyone around me says if a guy likes you, he'll text you right away, which is making me even more anxious. At the same time, I'm worried that if I text him first, I might look a bit desperate or desperate for attention. In times like this, should I just swallow my pride, be brave, and text him first? Or should I just hold back and wait a little longer? I need your advice.
1: 자, 우리 남자분들. 이거는 남자분들이 대답해 줘야 돼요.
0: 그래요?
1: 자, 이거 뭐야? 마음에 든대잖아요. 남자는 마음에 들면 바로 연락한다. 맞아요? 남자는 바로 연락 마음에 들면 연락해요?
2: 아, 근데 저는 이거 좀...
0: 네, 이게 너무 일반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 okay. 그러니까
0: 평균 이상으로 그러시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1: Okay.
0: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1: okay.
0: 저 같은 경우엔 그렇긴 합니다.
1: Okay. 근... So Taeyeon falls into the category even though he says not all guys are going to be the same.
0: 근데 이게 저는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okay.
0: 만약에 제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연락하라고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만약에 지인 중에
0: 네.
1: 여자 지인 중에 소개팅을 했는데 이러면 연락하라고
0: 네.
1: 조언을 줄 것 같아요.
0: 네. 왜냐면 본인이 어쨌든 후회하기 싫은 저는 이제 스스로가 후회하는 걸 싫어해서 본인이 후회를 할 것 같으면 먼저 뭐 후회를 하더라도 연락을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Okay.
0: 네.
1: Okay. So pretty straightforward. He does fall into the category of guys where he would call first, but If a friend of his was going through the same situation, and yeah, he would say that, yeah, I mean, I don't want you to regret not doing something. So if you feel you're going to regret not reaching out to them, then do it because you are going to regret not doing so in the long run. 자, 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2: 여자로서의 지조를 지켜야지.
1: 연락하지 마요, 그러면?
2: 아, 장난이고요. 근데 보통 저는 맞다 생각해요. 원래 남자들이 먼저 연락해요. 보통 그래요. 진짜.
1: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물론 두 분이 그냥 생각하는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으로 가야 돼요.
0: 네,
1: 이거는.
0: 네.
1: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소개팅을 하거나 했는데 아니면 좀 썸을 타고 있는 남자분이 물론 바쁠 수가 있어요. 물론 네. 바쁠 수도 있고 사실.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 연예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할 때는 완전 바쁘고 안 할 때는 완전 한가하고
0: 그쵸.
1: 이러기 때문에
0: 네.
1: 이게 연락을 뭐 얼마 만에 주고 뭐 이러는 거를 기준을 삼을 수는 없지만 두 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지금 많은 관심 많은 여자분들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연락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죠.
2: 그렇죠. 아무래도.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답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좀 통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2: 통상적으로
1: 그렇죠. 봤을 때는
0: 그렇죠, 그렇죠.
1: 남자분들은 관심 있으면 관심 보인다.
2: 선, 그렇죠, 선 연락을 그렇죠. 하죠 보통.
1: 그러니까 그렇죠. 꾸준히 하진 않더라도 어찌 됐든 관심 있으면
0: 그럼요.
1: 그 그렇죠. 표현을 한다.
0: 네, 그럼요.
1: 그렇죠. Okay. So ladies, ladies and gents, for the most part. These two agree that if guys are not giving you the acknowledgement, then they're just either not that into you or yeah. 왜냐면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제가 농담해가면서 물어보냐면 네. 거의 90년대랑 2000년대만 해도 미국은 이런 걸로 영화를 미친 듯이 만들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영화 사업적으로
0: 소개팅.
1: 그러니까 소개팅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의 네.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막 진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로코의 네, 네, 네. 하이라이트가 딱 그 시점에서는 이런 주제들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오래된 약간 얘기랄까? 지금도 지금은 분명히 여자친구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썸 타고 있는 남자가 나한테 이제 메시지를 너무 답장을 안 해.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이게 항상 형식만 조금 다를 뿐 항상 질문의 그 네. 뿌리는 비슷해서.
0: 네, 네, 네.
1: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관심이 없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0: 그렇죠.
1: Okay. Okay. So, I was saying that, you know, for the 90s and 2000s, like this was the biggest movie maker for the US market as well, and this was just like a really big thing. So, I wanted to ask because even now, it might be worded differently, but a lot of us girls when we sit down to talk about, you know, guys and relationships, we always ask these kind of questions. So, 그러니까 봐요. 이거를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쵸 그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지금 So, for our listener.
0: 네.
1: 연락해요? 아니면 말아요?
0: 이 청취자분께서요?
2: 본인 선택.
0: 저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본인이 꽤 마음에 들어 하니까.
1: 그러니까 좀 돌아오는 답이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0: 그렇죠.
1: 좀 차라리 먼저 빨리 해서.
0: 그렇죠. 계속 이제 노력을 트라이를 해봐야죠.
1: 네, 이 청취자분이 그
0: 네.
1: 먼저 소통을 하거나 네. 좀. 없어 보일까봐 이라는 한국 표현과 영어로는 I feel 네네. a bit desperate 약간 이런 desperate. 느낌이 받아질까요?
0: 아,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최악으로 일식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그것까지 마음에 각오를 하고 보내라.
0: 그렇죠.
1: 아, 네. 오케이.
2: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연락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확확하게 생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조금 긴가민가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먼저 연락하 그러니까 뭐 선톡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사귀어라고 연락한 건 아니잖아 그냥 뭐 잘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대화해 보다가 또 상대방도 아 내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해보는 것도 뭐
1: Okay, so Teo says that you might want to think of the worst before you send it because, you know, the worst case scenario, you might send it, they might read it and leave you on read. Or Chunyoung also is making a really good point saying that, you know, you're not going to fall in love at first sight on like after a meeting on a blind date. So you might need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reaching out first might warm him up to have mor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as well.
0: 그렇죠.
1: So go for it. It's not going to hurt anyways.
0: Being honest?
1: Yeah.
0: 세상에 남자는 많습니다.
1: There's a lot of fish in the sea. Okay,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a quick song break and then we're going to come back and look at our anonymous soup for today. The anonymous soup is actually pretty cute.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NX's track of Purse Burst Up and our official story is coming up next.

0: Are you ready? Every day is K-pop.
1: Listen up. Anytime and everywhere. Arirang Radio. Arirang Radio.
0: It's time for Anonymous Soup, and today the question is, I don't know how to react to my friend and her obsession for pink. My friend is obsessed with pink. Pink everything! I don't mind her wearing the color, but it's really not my style. The problem is, every time we go somewhere or she buys something, pink! I don't know how to react. Yedra? Look at this very, very hot pink bag. My friend is obsessed with it, but I really do not know what to say when she asks for my opinion. I'm starting to feel drained after meeting up with her because I have to react to her pink purchases.
2: It is very pink indeed. Just tell her it's too much and be honest about your opinion. At this rate, I think this friend might even give you a present just as bright pink in the future.
3: Well, the friend isn't asking if they should buy it. They just wanted to share how excited they are about their new purchase. A little white lie isn't a bad thing.
2: Then Isaac will be lying all the time. Learning how to draw a line with all relationships is needed. The way the person knows when to stop.
0: Okay, so both of you are making really good points. So what do I need to do?
3: I'd say don't try to comment on the bag or any other pink item they ask about. Compliment your friend. Tell them they will be the only one to make that item work.
0: Ooh, that actually sounds like a great idea. Compliment the person, not the item.
2: But that means you're still not dealing with the problem at hand.
0: Okay, I mean, I guess. But isn't it better than lying, though?
2: If you keep repeating the same compliment to your friend, they are going to realize that you haven't complimented them on what they want you to do.
0: Okay.
4: I don't know what to do.
0: Tell us a summary of today's story.
5: 네, 취향이 너무 다른 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저는 깔끔한 무채색을 좋아하는데 제 절친은 화려한 핑크 공주 취향이에요. 이렇게 극과 극이다 보니 친구가 새로 산 옷이나 가방을 자랑할 때마다 제 눈엔 안 예뻐서 고장난 인형처럼 굳어버려요. 매번 영혼을 끌어모아 가식 칭찬해주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치네요. 친구 기분은 안 상하게 하면서 제 영혼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리액션 방법 어디 없을까요? Our listener has a friend who is the complete opposite in style. The friend loves pink while our listener goes for monotone clean style. The listener's friend has a habit of asking if the pink items that they buy are pretty and our listener doesn't know where to or how to draw a line.
3: 남자는 핑크지. 저는 핑크 좋다 생각합니다.
0: 근데요, 네. 저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독 이 다른 색깔들은 안 그렇거든요.
5: 네.
0: 희한하게 핑크만. 핑크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게 조금이 아니라
5: 과하게
0: 과해요.
3: 핑크, 핑크.
0: 이상하게 다른 색깔은 잘 그렇진 않은데 핑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핑크.
5: 그렇죠. 뭐 가방,
0: 뭐 그러니까 안 액세서리. 끝이 없어요. 그 핑크.
5: 그렇죠.
0: Everything.
3: 핑크.
0: 진짜 우리 K-pop은 색깔도 핑크기는
5: Purple,
0: 한데
5: 예. 핑크예요?
0: 핑크 계열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진한 핑크기는 한데 네. 얘도 핑크. 근데 핑크. 제 주변에도 알죠. 핑크 사랑하시는 분들 꽤 있기는 해요.
5: 그렇죠, 그렇죠, 알죠. 핑크,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약간 좀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친구가 우선이라면 그냥 적당히 이제 비 맞춰주시는 것도 그게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제 본인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 어울린다 생각하면 잘 어울린다 얘기하고 하는 게
0: okay.
5: 상호간에 좋지 않을까.
0: 오케이. Okay. 자, 우리 처방곡들 있죠? 처방곡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처방 들어갈게요. 자, 처방곡 태훈 씨.
5: 저는 그래서 키드와인, 파테코 키드와인의 친구라는
0: 친구.
5: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0: 오케이. Okay. So 친구 for 태훈. 오케이. 준혁, what's your song?
3: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거짓말이라도
0: 뭐, 네. 거짓말이라도
3: 아 근데 저는 사실 거짓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거짓말 하라고 거짓말을 선곡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선곡했습니다.
5: 네, 그래서 의미 좀 비슷해요.
3: 약간 저도 좀 저는 일단 친구는 무조건 편해야 된다 주의여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기본은 지키되 제가 지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친구는. 그래서 본인이 지치시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면 저는 솔직하게 말하던가 근데 그렇게 말해도 뭔가 계속 발전이 없으면 사실 저는 그딱
5: 굿바이야?
3: 시절이면 굿바이
0: Okay, so he chose Big Bang's lies or 거짓말, but not to lie to the friend, but more so to be honest. Because if you look at the main lyrics of 거짓말, it's that they actually still like them and love them, and them saying not loving them is a lie. So he says to be honest with his friend. I mean, if and he, but one thing that he's kind of hung up on is the fact that you're already feeling really drained with your friend, and he feels that that's actually a pretty red flag with the friendship at the moment. So you might want to have to try to figure that part out. 근데
5: 네.
0: 저는 사실 준혁 씨랑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5: 네.
0: 어떤 관계든 기빨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5: 그죠?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죠.
0: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여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친구를 만나는데 충전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뺏기는 느낌일 경우에는 관계에 있어서는 좀
5: 그렇죠.
0: 개선을 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5: 그렇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저는 리스펙 이치 아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냥.
5: 서로 베이직하게 이제 리스펙하는 부분이 깔려 있으면 사실 어느 관계든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저는 제일 친한 친구랑 옷 스타일이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막 힙하고 뭐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원래 저도 화려한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는 완전 그냥 딱 정석 남친 룩막 무지 티셔츠, 막 셔츠,
0: 청바지,
3: 청바지,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둘이 쇼핑을 가면 진짜 달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로 어차피 본인 스타일 확고한 거 아니까 서로 터치는 안 해요. 그냥 저도 야, 이거 이쁘다 하면 이제 친구 그냥 영혼 없이 괜찮네 하면 저도 저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얘가 영혼 없이 대답해도 어차피 난 이미
5: 익숙해진 거지.
3: 이게 확고한 이게 확고하니까. 얘도 그걸 아니까 하고 얘도 막야이 셔츠 이쁘지 않냐 하면 제가 괜찮네 하면 이제 그냥 얘도 이거 사야지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서로 무지한 느낌이랄까.
0: Okay, so he's actually had a very similar experience. One of his friends is like the typical like boyfriend look of attire. He wears stuff that's a little bit more flamboyant, and he says that if they ever go shopping together, they're gonna choose stuff and they're gonna ask like, if it looks good, and they're both just really good at like. This is very soulless answers for it. 저도 사실
5: 네.
0: 제가 동생들 중에서

0: 진짜 핑크 공주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어.
1: 저도 요새 핑크가 조금.
0: 그러니까 핑크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데 뭐랄까 진짜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 친구들은요.
1: 그쵸, 막 everything is
0: everything pink. 핑크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쇼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홍색도 진짜 다양한 건 다, 저도 아는데.
1: Bright pink.
0: 근데 네. 꼭 bright pink인데다가 꼭 되게 튀는 핑크 네네. 또는 되게 예쁜 연 핑크인데 막 이딴 말에 인형을 갑자기 막 나타내면서 언니 isn't this cute? 막 이래버리면 네. Good for you.
1: 아, 뭔지 알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냥.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준혁 씨는 친구분처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맞아요. 그냥 이래버리면 이 에너지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달라.
1: 텐션 자체가.
0: 그러니까 그 친구 텐션이 막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나도 사실 그거를 똑같이 해주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안 신나고 싶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어느 놀이동산을 갔는데 막 친구는 막 야 저거 타자 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러는데 나는 막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더 깃발리는 거거든요. 같이 이게 텐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취향도 취향인데 이 텐션 차이.
2: 그쵸. 아, yes,
0: 그러니까 좀 더 큰 것 같아요. So we're talking about it being pink and Taeyeon's like, but I like pink too. And I was like, no, I like pink as well. But like when I've seen pink lovers, like they go to the extreme. But yeah, it seems that I think it's the difference with attention. So like I've noticed that people who tend to love pink are very excited about the color. And then you tend to be not as excited about the color. So I think that that's what kind of balances it off and what makes it harder for other people. So Taeyeon's song for today is 친구.
1: Yeah.
0: Friends. And then we've got Big Bang's 거짓말. Which is looking at right now, and 친구 finds itself at 33%. 35이었다가 다시 떨어져. 잠깐만 바뀌고 있어. 68-32. 어, so you guys are going to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에 계속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1: 네.
0: Whichever song you guys think works is going to be the song that gets played.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래가 이제 끝곡이 될 거예요. So you have to send it in.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a quick song break. We got Minzu and Big Naughty on the track with 오해금지, Friendzone, and we have more of the show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s Tenamu Soup Day, and for our anonymous soup, the main story for today, one of our listeners is very clean-cut, monotone, type of a clothing style of friend, and her bestie is a pink princess. Loves pink. A lot of our listeners sent in their messages. 좀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줬는데요. 네. 일단은 나라면, 그러니까 리노님이 귀여운데 나는 안 산다를 솔직히 표현할 것 같다.
5: 본인은 사지 않는다.
4: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에 있어서 비슷한 얘기인 거죠.
5: 그렇죠.
4: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너한테는 잘 어울리겠다. 약간 그렇죠. 그 친구를 좀 칭찬을 네네네. 해주는
5: 그 그런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4: So yeah, just like kind of like what they said in the story about like you know not necessarily complimenting the item but saying like yeah it would be looking cute on you. So at the moment we have Taeyeon's track of 친구. As the song that he chose, and then we've got 거짓말 by Big Bang for Junhyuk's pick, and it's at 70%.
5: 70?
4: Yes, 70%요, 거짓말. Wow. You still have time to change this. 아직 투표 시간은 남았어요. Some other messages came in to say, Rachie was saying that it's also important how they feel when they buy things as well, not necessarily how someone else is going to think it looks. If it makes them happy, then why not?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굳이 내가 할 그렇죠. 얘기가 있나? 그냥 존중해주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5: 그렇죠.
4: Anuga was saying, Pinkum session isn't bad unless you start buying useless things and spending money just because it's pink. My cousin did that.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던데요. 네. 핑크를 좋아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쓸데없는 걸 사기 시작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촌이 그렇거든요. 근데
6: 확실히 맞아요.
4: 이상한 게 핑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핑크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6: 네, 핑크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막 무슨 뭐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필기고 키링 뭐 하물며 뭐 무슨 주방용품 뭐 싹 다 핑크고 막 인형도 많고 하니까 이제 다 모으는 거죠 컬렉션으로.
5: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 예를 들면 축구를 전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화를 오늘은 이날은 이걸 신고 뛰어야지 이날은 이걸 신고 뛰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샀어요. 근데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걸 왜 굳이 두 개나 사서 하냐. 쓸데없는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4: 맞아요. 그거는 네.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 운동복을 다섯 개 있는 사람과 뭐 안경을 뭐 다섯 개 있는 사람.
5: 그렇죠.
4: 그러니까 이거는 모으는 사람의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피곤한 거는
6: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4: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6: 본인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4: 잡아. 아니, 근데 리노님 정확해요. 쓸데없는 걸 사는 게 제일 재밌어요. 빙고. But buying miscellaneous things are the best part, which is true. But Teo made a good point. Like he, let's say he has two pairs of soccer cleats. Mm-hmm. Like he'd say, like for some people that might be a little too much use of money, but for him, like it's a worth of like, oh, I want to wear this today. I want to wear this the next day. So you never know unless you're a part of it.

0: 근데 그게 제가 볼땐그 맥락이 아니고 이제 같이 다니시면서 뭔가 본인이 이제 가식적으로 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지치신 것 같은데 막 그게 너무 지치시면 막 엄청 그렇게까지 의식을 하면서 대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1: So yeah, Theo says that yeah, he feels that it's not just about the friend being obsessed with pink. It's about like trying to constantly, you know, say that everything is cute. So if, you know, you can start putting your foot down and but respect the fact that, you know, you guys are friends. So we do have to do the countdown. 오, 벌써 시간이
0: 네,
1: 마무리할
0: 빨리 가네요.
1: 시간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갔지?
0: 그러니까
1: So we need to do the countdown. 10,
0: 10, 9,
1: 9,
0: 8,
1: 8, 7,
0: 7, 6,
1: 6,
0: 5,
1: 5, 4, 3, 2, 1.
0: 뱅.
2: 뱅뱅.
1: I think we just have a
0: Results?
1: lot of VIPs listening.
2: Yeah.
1: 거짓말, Big Bang's 거짓말 found
0: 75.
1: itself. No, 70%로
0: 70.
1: 70.
0: 음흠.
1: 70%로 이겼습니다.
0: 네.
2: VIP. I'm VIP. 모두 VIP.
0: 7대3.
2: 우리 모두 VIP.
1: Yeah. So it looks like there's a lot of people that I think just agreed with the song today.
0: Yeah.
1: 음.
0: 좋습니다.
1: Interesting. Interesting. 어, 두 분은 이 오늘 우리가 핑크 얘기를 하면서 그 어찌됐든 이렇게 모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핑크도 이제
0: 수집,
1: 아, 뭐, 뭔가의 컬렉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큰것 같은데
0: 네.
1: 두 분이 최대 컬렉팅한 거.
0: 최대
1: 그러니까 뭐이좀 개수가 좀 나도
0: 마
1: 모르게 많게 된.
0: 많아진 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when I was kids,
1: 레고?
0: 제가 아니요 레고 말고 차 장난감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진짜 과장 좀 보듯 몇백 개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근데 부모님 피셜 어릴 때 지나가는 차를 보고
1: 무조건
0: 거기에
1: 샀다.
0: 무슨 차인지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1: 어머!
0: 아기 때.
1: 어머!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어릴 때그좀 집착하는
0: 네.
1: 그 물품도 있어요. Okay, so Theo says he doesn't have them now and he doesn't remember it all, but he was obsessed with cars, like these little cars. And so that was the biggest thing. He said that according to his parents, he had like hundreds of them to the point where when he was younger, like he could go around and like name cars. So that was a very big thing for him. Junior, what about you?
2: 저는 지금은 향수 모으는 거 좋아하고, 어릴 때는 농구화랑 레고 모으는 거 좋아했어요.
1: Okay, so he
0: 레고.
1: likes scents now, like colognes and perfumes is something that he collects now. But when it was younger, it was
2: Basketball
1: shoes, yeah,
2: shoes
1: basketball shoes,
2: and Lego.
1: and Legos.
2: So a lot of Lego, 정말.
1: 근데 요즘 레고 진짜 비싸대요.
0: 진짜 비싸죠. 어릴 때도
2: 맞아요.
0: 비쌌는데
1: 어릴 때도 비쌌는데 지금은 더 비싸진 것 같아요. 그래서 so, yeah, he basketball. Okay, so yeah. 근데 이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컬렉터 아이템을 하고 싶은?
0: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비를 하고 싶은. 뭐 예를 들면 축구화 같은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사서 수집할 수 있을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죠.
1: 맞네. So yeah, he wants cleats too, but like he wants to also make it so that he can hit the success rate so that he can purchase those things
0: 네.
1: without any problem. So today, because Big Bang took the win, 거짓말 Lies is going to be the last track that we listen to for today. Thank you everybody for sending in your messages. 오늘도 즐거웠다는 메시지가 정말 많네요. 다음 주도 오셔야 돼요.
0: 너무
1: Don't forget
0: 재밌어요.
1: to come back next week. Big Bang's 거짓말 Lies is going to be our last track,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Peace.
0: See you next time.
2: Bye bye.